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4: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4: 둘째,
5: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4: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0: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 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 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TBS 교통정보 9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정동길, 정동제일교회에서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가는 길 1차로에서 현재 시위 관련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편도 한 개 차로만 있는 구간이라서 반대편 차로를 교차 통행시키고 있는데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무교로 시청 앞 광장에서 시청 후문 방면으로 가는 길 1차로는 집회 관련해서 이른 시간부터 현재까지 차단되고 있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오전 시간대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업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청담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사이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겠고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로도 역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청춘화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청년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언제가 떠오르세요? 친구들과 만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드디어 처음 출근하던 날, 첫 월급을 받아들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때, 고민은 많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는데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그때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야 했고 조금 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앞만 보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난 참 젊었구나 싶네요. 그 시절에 나는 꿈도 많고 고민도 많았던 참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1: 사람들 틈에서 외롭지 않고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9월 9일 수요일 첫 곡 곽지인 아내 목소리였습니다. 응원. 앞으로 청년 고용 정책의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된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나의 청년 시절은 어땠나 잠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청년 함춘호 참 열심히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었네요. 아, 전인권 선배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가사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런 노랫말처럼 그 시절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내 모습도 있는 거겠죠. 푸른도님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싶더라도 순화된 표현으로 인생 못됐다 싶더라도 오늘을 버티는 청춘들 힘내라 언제나 봄날처럼. 아, 오늘을 버티는 청춘들 힘내십시오 언제나 봄날처럼.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청년 춘호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바람이 시원해서 에어컨 끄고 창문 열고 일하는데 바람 시원하네요. 은행나무 아래에는 노랗게 은행이 떨어져 있고요. 이거 밟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어느 길에 가면은 뭔가 알 수 없는 진한 향기들이 피어오르죠. 그 바닥을 보면 뭔가가 누르스름한 예, 조심하십시오. 네, 은행나무에 은행이 떨어질 시기군요. 3386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춘우님. 아, 오늘도 쉬는 날 방구석 일렬로 밖에서 살랑 들어온 바람과 함께 유튜브로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크너 있는 날이거든요. 와, 벌써 많이들 들어오시면 좋겠다. 오늘 또 유튜브상에서 어떤 아티스트가 나오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3983님 안녕하십니까 춘호 형님. 가을 아침을 만끽하며 파주에서 행복한 2시간 폭스

0: 출석합니다. 이 시간 출석만으로 기분이 좋아진 건 춘호 형님과 현우 PD님 그리고 TBS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덕분이겠죠. 고맙습니다. TBS의 완전한 정상화를 오늘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올해 안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조금씩 조금씩 뭔가 파고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자, 유튜브로 우리 김상현님 모셨네요. 1360님. 아, 저는 지금 4학년이라 곧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년 정책. 예. 그렇죠. 4학년 8학기 차가 되면은 뭔가 생각이 많아진다 하더라고요. 아, 그런 시절 또 지나가야겠죠. 잘 지나가되 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요. 네. 응원하겠습니다.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진심 어린 음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포크너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김태리 씨가 나와주실 건데요. 응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포크너, 요 코너는, 꿈나무들이 나오거든요. 꿈나무들이 나오는 코너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응원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돈이 조금 들어가요.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죠? 그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나오고요.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 등등 사진도 있고요. 다양한 잡다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이야기지요.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황치훈이네요.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그리고 이어서 신윤미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왠지 우울할 때.

홍춘의 복성 함께 오겠습니다. 홍지훈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여사 함께 한 거군요. 신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왠지 우울할 때 우울한 느낌이 드네요.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네요. 갑작 신윤미 씨 아주 성격이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긍정적인 성격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런 목소리를 가진 분이 왠지 우울할 때라는 노래를 들려주니까 이제 또 기분이 업되는 것 같네요. 5255님께서는 함디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디의 좋은 방송 들으며 긍정의 힘으로 아자 아자 외쳐봅니다. 아자 아자. 여러분들 주신 문자 이렇게 읽다가 갑자기 멍하게 생각 속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잠깐 텀이 생기긴 하죠. 그래요. 좋은 방송 들으며 긍정의 힘으로 아자 아자 하는데 혼자 속으로 막 아자 아자 하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상상을. 3198님께서 야 날씨가요 제법 쌀쌀해졌어요. 이불 속으로 자꾸 들어가서 눕고 싶어 미치겠어요. 아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 너무 좋아요 하셨죠. 황치은 씨 어릴 때 녹음했던 곡인데 아 이젠 우리 옆에 없네요 이 친구가. 어? 야호 곧 추석이라 송편 먹을 생각에 배가 불러요. 풍성하는 거에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라고 문자 주셨어요. 이제 곧 우리 송편도 먹고 뭐 먹나요? 잡채도 하나 있대. 잡채는 안 하나? 전 안 하나? 그냥 오로지 송편?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먹어봅시다. 여러분은

퀴즈 함 풀고 가시고요. 함 퀴즈. 자, 국내에서 이 질병의 환자가 늦여름부터 예년보다 빠르게 늘면서 이번 주 유행주의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아, 뭘까요, 이게. 개학과 맞불려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고요. 추석 연휴도 다가오면서 정부가 의료계 대응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잘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질병은 급성 호흡기 질환이구나. 호흡기 질환의 하나로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데요. 고열이 나고 폐렴, 중이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질병의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호흡기 질환이구나. 호흡기 질환. 알겠습니다. 이 질병의 이름을 맞춰주십시오. 근데 어려운데.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일본 뇌염, 2번 독감. 야, 이게 이 지문만으로는 답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보낼 텐데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찬의 감기, 이면정의 감기가 나갈 텐데 이 질병의 이름을 맞추는 건 1번이 일본 뇌염이고요. 2번이 독감입니다. 맞춰볼까요, 한번?

0: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함춘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한 퀴즈 어려울 것 같았는데 많은 분들 문자 주셨어요. 이 답을 알리는 곡이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독감이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제때 맞는 게 좋은데요. 무엇보다 평소 기침 예절 돌려서 하는 거죠. 손 씻기. 쉽지 않아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요.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 그리고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순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음악 하나 올렸죠. 제 알람입니다. 제 알람이 저희 프로그램 중에 나오는 시그널을 알람으로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음악이 바뀌어서 뭐가 코너가 바뀌었나 하실 텐데 예, 멀티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1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정답 2번 독감입니다. 아이 무서운 코로나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서 몸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6464님께서 독감이요. 아유, 아침이 추웠는데 지금은 더워요. 이럴 때 조심합시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 어제 문을 안 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아침에 시원했습니다. 그만큼 날이 시원해졌다는 얘기죠. 이야, 웬일이에요. 안올줄 알았던 찬 바람이 도네요. 갑자기 독감 얘기 나오고요. 뭔 일이래? 3386님께서 퀴즈 함 모두 모두 참여로 응원하고 갑시다. 아이 어렵네요 하셨어요. 이번 독감 맞췄습니다. 흔한 호흡기 질환 통상 감기라 부르지만 인류와 기후변화로 매개척인 바이러스도 점점 진화로 가장 가까운 치명적 질병이 될 것이란 예측이 있지요. 그런가요? 오. 특히 감기로 인해 약을 복용하면 가장 취약한 것이 수시로 졸음이 와서 운전하시는 분들에겐 절대 금해야 하는 취약점이 있지요. 예, 안 걸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복용하실 때도 조심조심 하실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386님, 의료계 계신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먹겠습니다. 그나저나 집에서 먹다 남은 감기약들 이렇게 쌓였던데 버려야 되겠죠? 이것도 어떻게 버려야 되나? 한번 또 정보 공유해 볼까요, 여러분들? 약국에 가져다 주면 된다고요. 약국, 주민센터 수거함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 우리 현우 PD 머리에 뭐가 들었을까? 뭐가 아는 게 많어. 야, 알겠습니다. 안드레아님께서, 5098님이 주신 문자구나. 아유, 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답을 감기라고 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독감인데, 원래. 정답이 독감인데, 감기 맞는 거예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마스크가 감기 예방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드레아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는 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는데, 얼마 전 잠깐 외국 나갔다 올때 마스크를 쓰니까, 아주 이상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렇게 당하고도 그분들은 아직 정신이 바짝 안 드나 봅니다. 3198님께서 정답 2번요 하셨고요. 저는 호흡기가 약해서 마스크 잘 쓰고요. 9월이면 독감 예방접종 할래요. 당년에 폐렴으로 고생해서요. 저요, 15일 입원해서 직장도 못 나가고 속당했다요. 아무리 병가제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아픈 건 정말 싫다고 하셨어요. 아프면 싫어요. 아프면 싫어요. 괜히 우울하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은 한 분으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끝번호 9318님. 정답 독감. 작년에 독감 예방접종을 안 했다가 엄청 고생했어요. 유유유 올해는 꼭 예방접종을 해야겠습니다. 함디도 꼭 하십시오.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 볼까요? 아까 몇 살이라고 그랬지? 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18님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샵 0951 오시면 필요하고요.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했습니다. 전유나 청춘의 그리고 인순이 거위의 꿈.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요, 95.1 TBS 시민의 방송이고요. 저는 함춘의 포크송 진행자 함춘호입니다. 유튜브로도 지금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TBS FM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은 TBS 시민의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 지금 송피01님께서 함춘호 쌤, 파이팅! TBS 파이팅!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현우 PD님도 파이팅! 파이팅, 오늘 파이팅 하자는 응원의 글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이야, 기운 내야겠습니다. 유기님께서, 현우 PD님은요, 이 움직이는 외장 하드인가 봐요. 오늘의 선곡은 가을이, 가을이 합니다. 하셨고요. 일산 고향에서의 3일의 가열찬 일정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허전하고 공허하고, 어제 나온 임영웅 신곡 한 곡을 듣는다면 기운이 펄펄 날 듯합니다. 오늘 99데이 닭 드시는지요? 맞춰 마셔야 합니다 하셨는데 닭을 좀 먹을까 했는데 현우 PD가 바빠요. 적어도 시간이 좀 돼야 되는데 그거 먹으려면 닭발을 자꾸 뜯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냥 넣고 마셔야 되는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참 신청해 주신 임영웅 씨 신곡 저희 아직 데이터베이스에 없습니다. 정상화되면은 저희가 한번 또 임영웅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대신요, 이 곡은 어떨까요? 예지아빠빠님 신청하신 시인과 천장 기쁨 보리떡.

8712님께서 이 시대의 명곡 기쁜 보리떡 옴니버스 앨범 수록곡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셨어요. 2부 마칩니다. 김광석 외사랑 이 곡 듣고요. 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6: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7: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8: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지역에 따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는데요. 강풍 시 되도록 야외 활동을 삼가고 낙하물 등에 의한 보행자, 교통안전 등에 유의합니다. 바람 불기 전 간판, 비닐하우스 등 취약시설물을 점검하고

있고 외벽공사, 가림막 작업 등 낙하, 전도사고에 주의합니다. 강한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해안가 접근을 피하시고요. 풍랑특보시는 항해 조업 중인 선박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한강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는데요. 도로가 갈라진 지점이라 지금은 3, 4차로 쪽이 지나기 수월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별명이. 웃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살랑이는 초가을 바람처럼 기분 좋은 설렘과 리듬을 선물해준 류세이어의 1977년 명곡 Easy to Love를 올려볼게요. When I Need You나 More Than I Can Say 같은 애절한 발라드로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레오세이어지만 다섯 번째 앨범 레오세이어의 포문을 연 이 곡은 산뜻한 업템포 리듬과 소울풀한 팝 사운드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노래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마다 귀를 사로잡는 건 곡 전체를 경쾌하게 이끌어가는 어쿠스틱 기타의 커팅, 그리고 묵직한 베이스, 또 간결하게 얹히는 브라스 섹션의 리듬감이죠. 과하게 내달리지 않으면서도 몸을 절로 들썩이게 만드는 탄탄한 앙상블 위로 레오세이어 특유의 낭만적이고 탄력 넘치는 미성이 얹혀 있어서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단숨에 무장해제시킵니다. 이 곡은 사랑에 빠진 순간에 거부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을 노래하죠. 당신은 너무나 사랑하기 쉬운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일은 그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일 뿐 이라는 달콤한 고백처럼 얽매이고 복잡한 계산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 하나로 상대를 바라보는 기쁨을 담고 있습니다. 나른해지긴 쉬운 그 수요일 아침이에요. 레오세이어의 이 사랑스럽고 경쾌한 멜로디에 발걸음을 맞추시면서요, 마음 한구석에 밝은 미소를 품는 활기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오세이어, Easy to Love.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깜짝 놀랐어요. 함춘의 폭성을 깨우고 계십니다. 들으시는 분들 깜짝깜짝 놀라시죠? 익숙해져야죠. 감사한 일이죠. 송피01님께서, 함쌤, 신청곡도 틀어주시나요? 2년여의 무급 상황에서도 수도권 공영방송 TBS를 지켜내고 있는 직원들과 의리의 함쌤, 일구쌤, 모두를 위한 신청곡이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안치원의 귀뚜라미입니다.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겨울을 지나 새봄이 오길 바라봅니다. 함춘의 복송과 TBS를 응원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TBS의 모든 직원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치환의 귀뚜라미 신청하셨네요. 안치환의 귀뚜라미 듣고요. 숨은 뮤지션을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이죠. 포크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시간 포크너.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방송 지난 방송 다시 보실 수 있고요. 포크너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복송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을 성공해서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숨어있는 뮤지션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정말 많아요.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고요. 그만큼

0: 청취자분들 응원 많이 필요하죠. TBS 앱 혹은 TBS FM 유튜브 채널 혹은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포근을 신청하면 이렇게 사연을 좀 올리거든요. 우리 어떤 사연을 올려줬을까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리입니다. 중학교 2학년 봄,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저만의 언어로 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글에 음을 하나하나 붙여 노래를 만들고 있어요. 노래는 제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또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담아 올해 4월 정규 앨범 지구에서 살아남기를 발매했습니다. 요즘은 기타 하나와 목소리만으로 무대를 채우는 힘을 기르고 싶어 혼자 공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어딘가 비어있는 듯하지만 그래서 저희 이야기가 더 잘 들리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함께 대화하듯 제 노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김태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리입니다.
0: 김태리 씨 처음 만나는 청취자분들 경험이 좀 많아요?
1: 아니요. 많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그럼 소개글을 올리긴 했지만 중학교 때 글을 썼어요.
1: 네, 맞아요.
0: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본인 자랑 한번 잘 소개해 보세요.
1: 아, 중학교 2학년부터 만들었다가 하면 조금 어린 나이부터 만들기 시작한 건
0: 괜찮아요.
1: 맞는 것
0: 전
1: 같아요.
0: 국민학교 때부터 만들었으니까.
1: 아이고.
0: 한번 또 이렇게 해보고.
1: 네. 그리고 저는 포크를 기반으로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음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0: 이야. 2001년생.
1: 네, 맞아요.
0: 26살.
1: 네.
0: 전공이 경제학이에요.
1: 아, 맞아요.
0: 경제학과 음악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아, 관계가 사실 전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경제학 전공한다고 하면 음악이 제일 경제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배님들이 계셨거든요.
0: 갑자기 마음을 막 두드려 맞은 것 같은 느낌이.
1: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0: 아, 중학교 때 음악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걸 보니까 주변에 음악하시는 분이 계셔요. 어떻게 영향을 받은 영향을 준 분이 계신 거죠?
1: 네네.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집에서 항상 음악이 꼭 나왔어요. 아,
0: 그래요?
1: 네. 항상 기타로 막 연주하고 계시고.
0: 진짜?
1: 네.
0: 그런 모습에 아빠가 태리 씨한테는 어떤 분으로 보였어요?
1: 좀 남들과는 다르다는 생각.
0: 뭔가 배짱이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갖지 않았어요.
1: 네, 뭔가 어린 시절 되게 음악에 영감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셨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저한테도 또 영향을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악기는 뭐뭐 다뤄요, 태리 씨는?
1: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악기를 잘 못 다루는 편인 것 같아요.
0: 기타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1: 이거는 제 음악을 좀 들려드리기 위한 어떤 수단 정도로 쓸
0: 자기
1: 수
0: 이야기 정도는
1: 네네.
0: 이 소리를 낼 수 있구나.
1: 맞아요.
0: 아, 어머님도 음악 좋아하세요?
1: 네, 엄마도 좋아하시고 엄마가 시인 같은 정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0: 아, 그래요?
1: 네.
0: 이야, 이게 어머님 시인과 천장 노래 중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1: 고양이라는 노래를 최근에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0: 그래요? 그 어머님 그 정서적으로 좀 뭔가. 한번 좀
1: 그 노래 좋아하시고
0: 그게 쉽진 않거든. 냥 이런 거
1: 맞아요. 중요한 나오고.
0: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테리 씨 출연하는 네. 거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1: 아, 그럼요.
0: 뭘 하시던가요?
1: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그럼 우리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써봅시다. 어느 건가? 이건가?
1: 이건가?
0: 야, 이건가 봐요.
1: 이거. 엄마 아빠 보고 있어. 처음으로 라디오 나왔는데 엄마 아빠 얘기하게 돼서 너무 좋아. 그리고 동생도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동생 하겠다는 얘기. 동생, 까불지 마. 이런.
1: 말 잘 들어.
0: 야, 아까 저희가 이제 오면은 오디오 테스트라 그래서 기타 쳐보고 이제 네. 마이크도 하는데 밖에서 소리를 들었는데 아 이게 뭐가 퍼슬퍼슬한 카스텔라 같은 그런 느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노래에서 배운 건 그런 건 아니죠, 그냥.
1: 맞아요. 배우진 않았습니다.
0: 그러면 일단은 전공은 졸업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올해 졸업했어요.
0: 야, 졸업하고 취업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 하지 않았어요? 취업해야 되나?
1: 음악을 졸업하기 몇 달 전부터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취업은 올해는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0: 그럼 학교 다닐 때는 네. 그 테리 씨의 음악으로 무대를 가져보거나 그런 기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많지는 않았겠습니다.
1: 아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자작곡 동아리를 했었어요.
0: 학교 다닐 때.
1: 네, 그래서 밴드로 이제 제가 만든 노래도 몇 번 올려보고 버스킹도 하고
0: 학교에서
1: 그런, 네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0: 아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
1: 동아리 이름은 썸이라는 동아리인데요. 그 지금은 썸. 좀 없어졌어요. 아,
0: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테리 씨 나오고 나서 없어졌네요.
1: 네.
0: 아, 그래요?
1: 점점 사람이 줄어서.
0: 그 나온 학교가
1: 네.
0: 그쪽에 실용음악과 관련한 전공이 있잖아요. 있어요. 잘 네. 모르시죠? 있어요? 실용음악과가 있습니다.
1: 네, 저희 학교에
0: 있죠.
1: 있죠.
0: 있죠.
1: 네.
0: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전공 그 학교로 들어가셔가지고 만드셨는데, 왜 그쪽에 그 전공으로 안 들어갔을까? 그때는?
1: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 주변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뭔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음악 전공 안 하는 것, 게 너의 음악에 좀 더 맞을 것 같다고
0: 그렇긴 해요.
1: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0: 그렇게 해요.
1: 네.
0: 졸업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음악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발표를 했잖아요.
1: 네.
0: 보니까 19년도부터 뭔가 19살 때부터
1: 네.
0: 19살 때도 뭔가 곡을 발표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1: 맞습니다.
0: 졸업을 앞두고 앨범을 발표했는데 그때 가수가 되고자 한 거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음악을 발표했다는 건 나 가수가 될래. 이게 있을 것이고 아, 난 나의 이야기를 한번 세상에 발표해 볼래. 했을 텐데 어떤 마음이 더 컸을까요?
1: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왜냐면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노래를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쌓아오고 좀 담아둔 이야기를 한 번은 좀 이렇게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진짜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0: 왜? 라고 네. 물어봐도 돼요. 왜?
1: 왜 가수가 되고 싶었지요? 네.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음악하고 살고 싶거든요.
0: 진짜요?
1: 네.
0: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1: 네.
0: 뭐 하세요?
1: 아무래도 좋아하세요.
0: 진짜?
1: 네. 다행히.
0: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텐데 부모님의 후원이 좀 잘 준비가 됐나 봐요.
1: 그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냥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뭐 잘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테리 씨는 믿고 계신 거지 부모님께서.
1: 네. 믿어주세요.
0: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하든 너의 인생이니 잘 해나갈 것이다 네, 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1: 맞아요.
0: 와 멋지시다. 자 앨범을 냈어요. 자,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즘 CD를 잘 만들지 않는데 맞아요. 제가 한번 안 해볼까? 안 해 못 봤거든요.
1: 네, 네.
0: 제목, 앨범 타이틀이 지구에서 살아남기고요.
1: 맞습니다.
0: 오. 아, CD가 글을 주셨는데 이 제목에 이렇게 붙였어요. 함춘호님의 지구에서 제 노래가 반짝반짝 살아남기를 바라요. CD를 만든 이유가 네. 있어요. 요즘 CD 잘 안 만들던데.
1: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노래를 만들면 CD로 사람들한테 주고 싶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한번

0: 제가 그냥 혼자 어디 내지도 않았는데 CD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뭔가 제 일기장처럼 얘네들을 좀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1: 그래서 CD를 네. 만들었군요. 네. 그렇게 만든 CD에는 어떤 노래가 담겨 있어요?
0: 되게 많은 곡을 이번에 넣었는데요. 좀 스토리를 생각하고 곡을 좀 배치했거든요. 제목이 지구에서 살아남기다 보니까 제가 처음 지구에 와서 뭔가 세상을 탐색하고 또 의문증을 갖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처음 맞닥뜨렸던 순간부터 이제 지구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기까지 의 여정을 담았습니다.
1: 지구가 살아나야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0: 아, 그것도 맞는
1: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0: 네.
1: 최근에 네팔에서 지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하잖아요.
0: 네.
1: 아, 그런지 나중에 합시다.
0: 네, 네.
1: 아, 참. 지구가 살아남아야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0: 그러네요.
1: 아,
0: 네.
1: 쉽게 안 돼요. 지구를 아프지 않게 하려는 하는 게. 자. 아까 기타를 가지고 오셨는데 기타는 테리 씨의 음악을 도와주는 보조도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그렇죠.
1: 한번 보조도구 한번 딱 올려놔 보십시오.
0: 아, 알겠습니다.
1: 보조도구가
0: 조금 좋죠?
1: 조금 좋은데요?
0: 네.
1: 이 얼마나 된 거예요? 기타가 좀 이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얼마나 됐나요?
0: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1: 아하.
0: 제가 쓴 지는 한 6년 정도?
1: 6년?
0: 네.
1: 어느 분이 그렇게 좀 좋은 선물을
0: 이것도
1: 대학교 입학 선물?
0: 아, 그건 아니고요. 아버지의 친구분께서
1: 아빠의 친구분께서?
0: 네.
1: 자, 가족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 딱 소리를 내는데
0: 네.
1: 소리가 좋더라고요.
0: 아, 다행입니다.
1: 소리 한번 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단 어려운 코드예요.
0: 아, 어려운 코드인가요?
1: 어려운 코드예요. 일단 D-7의 9까지 막 짚어서 합니다. 뭐 이렇게 잡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곡을 어떤 걸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0: 이번 앨범에 수록된 노래 중에 말들은 색이 없지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1: 말, 우리 단어.
0: 네, 말.
1: 말하는 거 그거.
0: 맞습니다.
1: 이 말하는 거 색깔이 없지만 이런 네. 뜻인데
0: 네.
1: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나 보다.
0: 맞아요.
1: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김태리, 말들은 색이 없지만.

0: 많이 칠하나요? 그
1: 네.
0: 테리 씨가 칠해주는 그 당신의 꿈의 그 당신은 누구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테라 아주 그 설탕이 많이 안 들어간 카스테라에
1: 네.
0: 홍차 한잔싹 하는 기분이 드는데요.
1: 너무 좋은데요?
0: 그래요?
1: 네.
0: 아, 앱과 톡새님께서 말들은 색이 없지만 궁금해서 가사에 귀 기울이게 되는 곡이라고 하셨고요. 독특한 음색에 풍덩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듣기 좋다고 문자 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아, 예지 아빠빠님께서 테리님 정말 재능과 욕심이 많은 멋진 포크너라는 게 느껴진다고. 글을
1: 네.
0: 언제 이렇게 글을 써요? 어떨 때?
1: 저는 자연을 보고 좀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걸을 때나 산책할 때 제일 많이 영감을
0: 포크를 좋아한다고
1: 얻어요.
0: 하셨잖아요. 포크의 영향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1: 네.
0: 그 테리 씨에게는 포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1: 포크. 저는 뭔가 기타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을 포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기 너무 좋죠.
1: 네.
0: 밴드랑도 해봤어요?
1: 네, 해보긴 했는데요.
0: 어때요? 시끄러워요?
1: 아니. 제 앨범을 아마 음원으로 들으시면
0: 네.
1: 밴드 버전이거든요, 다. 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유, 안에 속지가 너무 예쁘다. 다 이게 본인이 다 그린 거예요?
1: 아,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가사를 제가 다 이번에 손글씨로 썼어요.
0: 아,
1: 일기장처럼 하고 싶어서.
0: 일러스트는 어느 분이 해주시고,
1: 네, 맞아요.
0: 글씨만,
1: 네.
0: 아, 이 테리 씨 글씨군요.
1: 맞습니다.
0: 와, 지렁이 왈츠라는 거는 글씨 자체가 지렁이가,
1: 네,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썼습니다.
0: 시인과 춘장을 안다고 하셨으니까,
1: 네.
0: 시인과 춘장도 그때는 이렇게 뭔가 저희가 돈이 없어서 다 글씨를 그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가 뭔가 멋부리려고 했는 줄 알았더니, 저기 돈이 없었대요. 당시 이제 자켓 만드는 게, 이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직접 우리의 재능으로 했다고
1: 네.
0: 하거든요. 근데, 테리 씨는 본인이 이렇게 만들고 싶었나 보다. 그쵸?
1: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0: 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1: 네,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글을 쓰고 이어서 바로 멜로디를 만들어요? 아니면 어떻게?
1: 메모장에 일단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다 계속 맨날 적고 나중에 이거 한번 노래로 만들어 봐야겠다. 이거 좀 말하고 싶다 하면 걔를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띵가띵가 하면서
0: 띵가띵가.
1: 만드는
0: 기타 소리를 잘 표현하네요. 우리 아빠도 띵까띵까 했는데, 야, 너 띵까띵까 해서 뭐 하려고 그래? 우리 아빠? 오랜만에 해본다. 뭐라 그래요? 아빠라 그러죠?
1: 아빠라고 합니다.
0: 아, 나도 우리 아빠 썼는데. 지금 안 계셔가지고. 우리 아빠 잘 계신가? 그쵸? 띵가띵가.
1: 네.
0: 그걸 딱 와닿죠?
1: 네.
0: 띵가띵가.

0: 그렇게 치나 보다 기타를 띵가띵가.
1: 맞아요.
0: 자, 많은 분들이 또 귀여워 주셨는데 블루아이드캣님께서 찰떡 같은 봄디의 비유. 저를 봄디라고 하거든요. 봄춘자를 써가지고.
1: 아,
0: 포슬포슬한 카스테라. 아, 좋네요. 네. 목소리가 딱 그렇게 되고요. 이게 앨범이 지금 몇 곡이 들어가 있을까요?
1: 맨 뒷장에 보시면 맨 막, 네.
0: 와.
1: 저도 너무 많아서
0: 11.
1: 11, 네. 맞습니다.
0: 그 만드는 제작 기간이 좀 걸렸겠어요?
1: 그렇죠. 노래를 만든 거는 거의 뭐 고등학교 때 만든 노래부터 천천히 한 거라서.
0: 네. 제작하는 녹음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꽤 오래 걸렸겠습니다.
1: 네. 거의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0: 자,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물어봅시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 저렴하게 했나요? 아니면 가성비가 좋았나요? 어떻게 됐나요?
1: 아, 이제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와이낫 밴드의 네. 보컬분이신 네, 상규님께서 네.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지인도 많이 불러주시고 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경제.
0: 그래도 돈이 좀 들었겠는데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이거 뭐 제작 단가도 있고 네. 그리고 밥 한 그릇으로 안 끝날 거 아니야. 뭔가 와서 연주해 주면은 소정의 수고료를
1: 아,
0: 또.
1: 그럼요. 아, 네, 맞아요.
0: 우린 주로 밥으로 끝내는데 밥 가지고 안 되죠.
1: 네.
0: 이게 연차가 좀 있으면은 야 밥이나 먹고 가라 이렇게 될 텐데 아, 그걸 안 될 거 아니에요.
1: 안 되죠, 안 되죠. 아, 너무 선배님들이셔서. 아,
0: 그랬군요.
1: 네.
0: 아, 푸른돈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타가 마틴 기타잖아요.
1: 네.
0: 마틴 기타로 띵가 띵가라니. 하고 그래요. 아유 11곡 했는데. 음악 들어봐야죠.
1: 네.
0: 다음 곡도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네.
0: 본인이 스스로 분위기가 있을 거라고.
1: 아, 분위기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슬픈 노래예요.
0: 슬픈 노래예요?
1: 네.
0: 제목이?
1: 아마 난이라는 노래거든요.
0: 그것도 가사에 심취하면 되나요?
1: 네.
0: 그럼 들어보긴 할 텐데 그래도 네. 어떤 가사인지 조금.
1: 이거는 이제 제 앨범의 첫 번째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0: 처음 곡으로 올렸군요.
1: 맞습니다.
0: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나 봐요.
1: 뭔가 여기 첫 가사에 아마 난 너무 슬픈 사랑을 했나 봐 하고
0: 들어보죠,
1: 시작하거든요.
0: 들어보죠.
1: 아, 들어볼까요?
0: 들어볼까요?
1: 네.

0: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 지금 김태리 씨와 함께 함춘의 복송, 복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노래가. 아마 난 슬프다 그랬잖아요.
3: 맞아요.
2: 안 슬픈데요?
3: 아, 그런가요?
2: 오, 그, 안 슬프게 불러서 더 슬퍼야 되는 건가? 느낌이.
3: 네.
2: 앱과 톡사님께서 이 가을의 서정에 딱 어울리는 곡이네요.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슬프다고 하는. 아름답다.
3: 다행입니다.
2: 중간에 아까 그 중간에 간주 부분 맞죠?
3: 맞아요.
2: 뭐, 원 곡엔 간주가 뭘로 나와요?
3: 기타 솔로가 나오는데요.
2: 테리 씨가 직접 연주했어요?
3: 그것은 아니라서.
2: 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3: 네.
2: 아, 그랬구나. 앨범을 만들면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 혹시 기억나요?
3: 네. 앨범을 만들 때 이제 편곡도 하고 믹싱도 하는데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2: 아, 그렇죠.
3: 네.
2: 원래 끝이 안 나요.
3: 네,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2: 누군가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3: 맞아요. 네.
2: 나한테 결정하라 그러면 결정 못 하잖아요.
3: 맞아요. 절대 못 하겠고,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계속 욕심이 생기죠.
2: 좋은 건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죠.
3: 맞아요.
2: 야, 네. 그게 마법이야.
3: 네.
2: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3: 맞아요.
2: 야, 좋아!
3: 네.
2: 이거 해줘야 돼.
3: 네.
2: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 못해요.
3: 맞습니다.
2: 네. 어떻게 끝냈어요, 그래서?
3: 그래서 이제 기한을 그냥 딱 4월까지 낸다.
2: 걸로.
3: 네, 그래, 그렇게 그래. 하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2: 앨범을 내고 기뻤죠.
3: 그쵸.
2: 부모님이 뭘 하셔요, 앨범. 발매 딱 하고 나서.
3: 엄청 좋아하시기도 했고, 이제 아빠가 퇴근길에 항상 제 노래를 들으시면서 왔는데, 그때 오실 때마다 막 울면서도 들어오시고.
2: 그래요?
3: 네, 매일매일 자기의 심금을 울린 노래가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2: 그럼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딸바보라고 하지 않나요?
3: 아, 맞습니다.
2: 맞죠?
3: 네.
2: 와, 이 전문 용어를 저도, 야, 아빠가 전문어를 하나, 전문직에 계시는구나.
3: 맞습니다.
2: 딸바보라는
3: 네.
2: 전문직에.
3: 네.
2: 그리고 나서 공연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앨범 이후로, 발매 이후로.
3: 발매 기념으로 단독 공연도 한번 했고요.
2: 그때는 혼자 했어요? 아니면 밴드 친구들 같이 했어요?
3: 밴드 분들과 다 함께 했습니다.
2: 야, 밴드를 했을 때 테리 씨 목소리를 잘 표현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더 어쿠스틱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건 어렵네. 어쿠스틱하게 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3: 맞아요.
2: 그때 PD한테 얘기해서 전화번호 달라 그러세요. 제 전화번호.
3: 어?
2: 그냥 전화만 달라고.
3: 아, 네.
2: 잘했네요. 네. 해보니까 어땠어요? 뿌듯했어요?
3: 네, 그 진짜 혼자서 1시간 반을 공연을 했는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처음에 밴드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기댈 때가 있었구나.
3: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2: 아,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갈 즈음에
3: 네.
2: 그 음악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3: 네.
2: 왜 경제학과를 선택했어요?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추천도 받았고 제가
2: 그러니까 힘들다
3: 네.
2: 경제학과.
3: 네, 그렇기도 그래서. 하고 제가 공부를 막 싫어하진 않았어요.
2: 아, 이런.
3: 네.
2: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야.
3: 아, 그렇죠.
2: 경제적으로 주위에서 네. 뭐 이렇게 이거는 나
3: 그렇죠.
2: 아, 난 공부도 좀 관심 있어.
3: 맞아요, 공부도 그래. 관심 있고.
2: 그랬군요.
3: 맞습니다.
2: 너무 좋습니다.

0: 밴드 활동도 하고 취업하는 얘기도 했고
1: 네.
0: 음악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1: 음악은 평생 하고 싶습니다.
0: 경제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분 계시다 그랬죠?
1: 그건 아니죠. 제가 열심히 일도 하고
0: 아, 그래요.
1: 해서, 네.
0: 테리 씨한테 커버곡 하나 부탁드렸는데
1: 네.
0: 유재하 곡을 준비를 해주신다고
1: 네, 맞아요.
0: 했어요. 그래서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유재하를 알아요?
1: 아, 알죠.
0: 아니 김광석은 모르고 김광석 물어봤더니 김광석이요 저 옛날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 싱어 천장한테 알고 있다고
1: 알죠.
0: 이런
1: 네.
0: 광석이한테 이겼네 우리가. 자 그럼 유재하하고 싱어 천장. 미안해요. 유재하의 음악은 어떤 영향을 끼쳐요?
1: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가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이란 노래인데요. 뭔가 좀 늦었다? 뭔가 시작하기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이 노래를 듣고 좀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1: 네.
0: 자, 김태리의 목소리로 들어보는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유재하의 노래거든요. 이곡 많은 분들 좋아해 주시는데
1: 네.
0: 한번더 상큼하게 한번 전해줘 보죠. 자,
1: 알겠습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너무 좋다. 보니까
1: 네.
0: 이 색깔이 음색이 그 노라 존스의 목소리 느낌도 좀 드는데 뭐 어디 노라 존스 영상 올린 게 있어요?
1: 아, 인스타에 짧게 놀아줬어요.
2: 한번
0: 뭐 해보죠, 질래요? 흉내 한번
1: 그때
0: 내봅시다.
1: Don't Know I란 노래인데 한번
0: 그렇죠.
1: 짧게 해볼까요?
0: 커피
1: 네.
0: 어디였나? 커피 도시였는데 이게 그 S커피사에서 딱 그때 매장에 한참 나오던 노래거든요.
1: 네.
0: 그 S커피사에서 푹
1: 아,
0: 마시면서
1: 그렇구나.
0: 자, 갑시다.
1: 네.
0: 난 커피를 마실 테니 테리 씨는 음악을 들려주시오.
1: 알겠습니다.
0: 시작.

0: 그만하자, 그만해.
1: 오, 네.
0: 어,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야, 커피 맛이 그냥 저절로 나네. 멋지다.
1: 감사합니다.
0: 그 영상 그렇게 올려서 네. 사람들이 많이 봐요. 어때요?
1: 인스타에
0: 뭐라 그러던가요?
1: 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좋다고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지금 송피원님께서 오, 노래 너무 잘 어울립니다. 테리님이라고 하셨나요? 하셨고요.
1: 네.
0: 아마 유튜브 채널 오신 것 같아. 이 분홍색 손을 막 흔들고 있다고. 아. 그렇게 그 막 보이는 확 이러고 있나 봐 지금. 어. 예지아빠빠님께서 테리님 음악 계속해 주세요. 저 오늘부터 테리님 응원하는 후원자 드립니다. 이런 매력 덩어리 테리 더 많이 알려줘야 합니다. 하셨고요. 앱과 톡사이님께서는요. 기타 선율이 선명하고 맑아요. 아, 담백한 목소리가 얹어진 하모니가 좋다고 하셨는데,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5분. 노래 한 곡 더 들읍시다. 네. 뭐 할까요?
1: 마지막 노래니까요. 엔딩 크레딧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건 아직 발매를 안 한 곡이거든요.
0: 그래요. 네. 하다가 노래가 끝날 수 있고, 만약에 네. 노래가 일찍 맞춰지면 우린 가볍게 인사하고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자, 마지막 곡 엔딩 크레딧을 먼저 듣고, 시간 되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0: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아, 테리님 포크송 보조 MC로 모셔야 한다고 손발이 춘호형님과 잘 맞는다고 예지아 폭포님 하셨어요. 공연 있으세요?
1: 다음 주 수요일에 클럽방에서 이렇게 혼자 공연하세요.
0: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신청해야 돼요? 아니면은
1: 그 홍대 클럽방에 오시면
0: 현장에서
1: 네 현장에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0: 자리 없죠? 꽉 차 다 찼죠?
1: 아닙니다.
0: 그래요?
1: 자리 많습니다.
0: 다음
1: 많이
0: 주
1: 가주세요.
0: 무슨 네. 요일?
1: 수요일이.
0: 다음 주 수요일 몇 시?
1: 7시 반입니다.
0: 홍대 클럽방.
1: 네, 클럽방.
0: 클럽이죠?
1: 네.
0: 야, 여러분들 많이 가시면 좋겠다. 오늘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고맙습니다. 아, 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싶을 만큼.
1: 그러게요.
0: 전 내일 이 시간에 이 자리 다시 뵙도록 하고요. 아, 김태리였고요.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한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김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정동길 정동제일교회에서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가는데 1차로가 시위 관련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편도 한 개 차로만 있는 구간이라서 반대편 차로를 교차통행시키고 있고요. 미리 우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 도로들은 점심시간대가 되면서 1시간 전보다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줄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게 양화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부근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강남 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데는 관악터널 안 3차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근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7도, 습도는 4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정원뉴스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서울 도심에서 차량 시위를 열고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시의회 앞에서 장기간 요금 동결과 임금, 물가, 유가 등 운송원가 상승, 환승 손실 누적 등으로 마을버스 업계 경영난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회에는 마을버스 요금 인상 즉각 필요 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부착한 서울시 마을버스가 5대 모였고 김용승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인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합은 환승하는 승객에 대해 마을버스 요금 1,200원 중 실제 정상받는 수익은 평균 약 600원 수준에 그친다며 최소 500원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가로수공원과 쾌적한 보행공간을 품은 최고 45층 약 1,600세대 규모 명품 주거단지로 대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지는 1960년대 영등포 준공업지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된 이후 영등포역 일대 공장 이적지 개발, 남측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등 주변 개발에서 소외돼 저층 노후 주거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8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며 회복 흐름을 보임에도 청년층 고용 한파는 이어졌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다만 15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 3천 명 줄며 46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1%로 1%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5%포인트 상승해 8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란이 자국 유조선을 향한 미군의 폭격에 대응해 보복 군사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요르단 알라즈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요르단군은 자국 관영매체를 통해 이란에서 자국 영토로 탄도미사일 20발이 날아들었지만 인명피해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일련의 군사작전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폭격한 직후에 나온 보복 조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5%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3.03달러로 전장 대비 1.69% 상승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한국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국제 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 시간 8일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단 파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파병 문제와 관련해 이란 측과 실무 단위에서 소통한 바가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4.6도, 습도는 4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각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0: Hello.
1: 你好。
2: Bonjour.
3: 안녕하세요。
4: 소리는다르지만의미는같습니다。서로의소리에귀기울여보세요。소통과이해의출발점이될수있습니다。다문화는다른문화가아니라다양한문화입니다。TBS에서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십니까? 자, 기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점잖게 다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죠. 인풋이 어떻고 아웃풋이 어떻고 대의 명분이 어떻고 우리의 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 어떻고 막 이런 거. 그러나 사실 상당한 경우 뭘 판단하는 기준은 내 그때 기분이라든가 내 취향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그냥 왠지 좋으니까 좋은 거죠. 또 그 사람이 좋아지니까 좋아지는 거고 이유는 그 다음에 이제 찾아다가 붙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이 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되고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우선 내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마음의 평정, 이것도 어렵죠. 저는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싶을 때 읊조리는 19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 운명이라고 하는 외국 시인의 시인데요.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인생 정말 늘 힘들고 슬펐지. 그래도 중요한 거는 살아남았잖아. 나는 그래도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잖아. 예, 이거죠.

0: 네,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 조금 나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바람이 꽤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뉴스와 함께 깨워보시고 출발해 보시죠. 점심엔 이 뉴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는 여러분들이 정말 반가워할 특별한 게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3부는 서울 25 직터뷰가 있는 날입니다. 시민들의 질문에 서울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구청장 직을 걸고 직접 정직하게 대답하는 주민소통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동민 서울 동대문 구청장을 초대했습니다.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 동대문구에 할말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점심엔 이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점심엔 이뉴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마스크를 착장한 채로 감기 네. 오래가네요.
1: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 감기가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
0: 예,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 뭐 마스크 착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19 팬데믹 때 많이들 겪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늘 점심 뉴스 주제는 뭡니까?
1: 네, 첫 번째 주제는 오빠 대 쪽가위입니다.
0: 오빠, 요새 오빠 하면은 다 이 사람 얘기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 예, 논란이 뭐 계속 뜨겁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0: 지난 202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 네.
0: 김승원 후보자는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었는데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로비를 벌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은 김성원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식약처 관계자들에게 압력을 넣고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도록 개입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치료제가 이 동물 대상 실험을 하던 도중에 한 마리의 햄스터가 죽고 이 네 마리의 햄스터는 부작용을 겪었다면서 사실상의 독극물이라고도 주장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이 로비로 이런 위험한 약물을 식약처 심사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사용하려 했다라는 게 주장의 핵심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 약품은 결국 임상 기준을 채우지 못해서 식약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품이 심사를 받는 사이에 투자자들 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것은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이다 라는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 자, 여자 로비스트가 등장하고 여자 로비스트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던 후보자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푸시를 했고 그게 얼마나 먹히다가 말았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그래도 실적은 도와줬는데 그 정도와 강도와 참여도가 어느 정도냐 이겁니다. 이 의혹을 가장 앞서서 파헤치고 있는 사람이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입니다.
0: 네.
1: 그 로비스트와 이 후보자의 전화 녹취록을 갖고 나와서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0: 네네.
1: 전부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름대로 주장하고 싶은 것들에게 맞춰가지고 짜짓기 편집을 해서 공개하고 있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오고 정신없습니다.
0: 네,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핵심 근거가 되는 녹취록을 입맛대로 짜집기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 씨와 이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눈 이 대화가 나오는데요.
1: 예.
0: 공개된 내용만 보면 이 양 씨가 식약처 승인과 관련해서 김승원 후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김승원 후보자가 누구에게 얘기해줄까?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녹취록에는 식약처장에게 청탁하지 않았다라는 내용과
1: 예.
0: 심사가 왜 늦어지는지만 확인해달라고 했다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또한 의혹의 중심에선 이 브로커 양모 씨가 이 평소에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을 다소 과장해서 언급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동훈 의원이 양모 씨가 언급한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만 쏙쏙 골라서 공개했다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1: 예.
0: 양모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원희룡 전 장관, 이준석 의원 등의 이름도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대목은 쏙 뺐다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이 민주당 오빠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동훈 의원의 이 검사 시절 별명이었던 조선제일검을 조선제일 쪽가위라고 비판하거나 서초동 편집국장이 여의도 편집국장으로 돌아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의원이 이 검찰 내부 자료를 입수해서 공개를 한 것도 이 출처 논란이 뒤따르기도 했습니다.
1: 네. 아무튼 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뭔가 빼고 자기 목적에 맞는 것만 갖다 드미는 것 같고 후보자도 뭔가 다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빠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쓰려면 상당히 여러 번 만나서 나름대로 친분관계가 형성된 건데 잠깐 어떻게 보니까 알게 된 사람인 것처럼 맨 처음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경찰이 이 문제를 다시 재수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수사라는 얘기는 한번 끝났다는 얘기죠, 수사가.
0: 네, 일단 이 건은 그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이 좀 어느 정도 끝난 건입니다.
1: 예.
0: 당시에도 로비 의혹이 불거져서 김성원 후보자가 입건이 됐던 바 있는데 검찰은 김성원 후보자를 기소 유예, 그러니까 죄는 있어 보이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 예.
0: 김성원 후보자는 이에 반발해서 그 이전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상태이고요. 이 브로커 양모 씨 그리고 문제가 된 제약사 대표는 기소가 먼저 됐습니다.
1: 예.
0: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문제를 삼을 만한 청탁이 될 소지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1: 예.
0: 일각에서는 이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기소유예 판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여서 검찰이 눈치를 보고 기소유예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지만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이 기소유예 결정은 계엄 전에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며 이 최근 김성원 후보자에 대한 그 추가 고발이 들어왔는데요. 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과 알선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이 됐고요.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에 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아무튼 브로커로 로비를 한 당사자는 이 사람한테 가서는 저 사람 이름을 대면서 뭐 어깨에 힘주고 친한 척하고 또 반대로 저 사람한테 가서는 저쪽 사람 이름을 대면서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무혐의가 난 걸로 무죄가 난 걸로 봐서는 아무튼 로비가 먹혀 들어가거나 그런 건 흔적을 못 봤다 이런 뜻인 것 같긴 합니다.
0: 네.
1: 재수사 이건 또 지켜봐야 될 문제고 두 번째 주제는 뭡니까?
0: 네, 우수한 성적표입니다.
1: 아, 우수한 성적표 뭐 올해 2분기 경제 성적표 얘기군요. 예.
0: 네, 어제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적표가 공개됐는데요.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특히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년 전보다 무려 26.4%나 급증하면서 무려 47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1: 예.
0: 47년 전이면 박정희 시대 이후 처음이라는 의미이고요.
1: 예.
0: 또 기업과 개인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국민 총소득, 그 GNI도 15.6% 증가했는데요. 이건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대로 쭉 가면 그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1: 예.
0: 실제로 4만 달러가 이루어진다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이 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5개국 뿐이었습니다.
1: 예, 어떻게든 무슨 비교표를 잠깐 보게 됐는데 일본하고 한국을 비교하면서 인구는 일본이 뭐 1억 얼마, 뭐 예를 들면 한국은 5천 얼마 이랬는데 국민소득에서는 두 개가 똑같이 써져 있더라고요.
0: 네네.
1: 야, 이런 날이 오는구나.
0: 그게요.
1: 근데 일본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질 수도 있다. 얼마든지 뭐 이렇게 큰 손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고는 있는데.
0: 맞습니다. 최근 일본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일본은 과거에 먼저 4만 달러 고지를 밟았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지금은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한때 일본이 반도체 강국으로 불렸었는데 지금은 반도체 강국의 지위도 한국과 대만에 좀 빼앗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조적인 상황 속에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이 경제 지표에서 일본을 완전히 앞서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두고 자조 섞인 한탄 또 부러움 섞인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리더가 뭐 더 이상 아니다. 뭐 이제 일본 제품 없이도 돌아가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기쁨보다는 좀 미래를 잘 준비해야 한다는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일본 제품 없이도 살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중요한 재료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건 일본에게 뭐 의존하는 바가 상당히 높습니다.
0: 네네.
1: 그렇게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예전에도 일본이 별명이 있었어요. 국가는 부강한데 국민은 가난한 일본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도 사실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지만 그 과실이 잘 사는 사람한테만 자꾸 가고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어지는 이런 걸로 이제 닉네임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져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죠, 뭐.
0: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1: 예.
0: 이 화려한 거시경제 지표 뒤에 그 성장의 과실이 그 우리 사회 구석구석, 특히 서민경제와 내수시장에 고루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치명적인 그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0: 사실 이번 성장의 과실 대부분도 반도체 등 그 일부 대기업의 그 수출 호조에 쏠려 있다 보니까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분들 또 중소기업들은 좀 전혀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요.
1: 예.
0: 경제 전문가들과 뭐 정부는 바로 이 불균형한 성장 구조가 향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전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회사업계 2부 노넘버. 자, 오늘 그동안 맡아오던 곽 기자가 상당히 좀 바쁜 일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공연예술 도슨트계의 떠오르는 별 정연주 도슨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주입니다.
0: 정연주 아나 정연주 아나 맨날 네, 이렇게 부르다가 갑자기 네. 정연주 도슨트님 이렇게 부르라니까.
1: 네.
0: 근데 네. 공적 말하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회사를 떠난 뒤에 차려서
1: 네.
0: 그래도 굴지에 많은 지도급에 있는 인사들에게 네. 어떤 식의 소통과 표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이 강연도 하고
1: 네, 그렇습니다.
0: 잘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았는데 네. 도슨트는 또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 아, 이게 제가 그 TBS TV에서 10년 전에 만 4년 동안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라는 네, 뜨겁게 프로그램을 4년 넘게 했어요. 근데 오. 그 당시에 제가 봤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공연 작품 수가 세어보니까 500편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공연에 미치기 시작해서 봐온 작품이 600편 가까이 되니까 이 그 축적된 걸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전문적으로 알리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더 넘버스.
0: 훌륭한 더 넘버스.
1: 네. 알고 계십니까? 선생님?
0: 아직 구독자가 많지는 않지만 네. 예, 그러나 업계에서는 뭐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0: 주목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그걸 토대로 조금 공연 예술이 너무 많은 분들께 아직은 덜 향유되고 있는 게 좀 아쉬워 가지고 저 최근에 또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AI 업체랑 협업해 가지고요. 예. 예술 경영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스케일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1: 네, 네.
0: 이게 뭔가 이게 예술이나 뭔가 자기 문화에 이렇게 열중해 갖고 나중에 자기 콘텐츠로 네. 삼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종격 투기 이런 것만 맨날 봐가지고
1: 아니 그
0: 아무
1: 그런 아 근데 이종격 투기로 뭔가 만들어 갈 수 있죠.
0: 아니, 예, 글쎄, 내가 직접 확인은 아직
1: 현장국의 이종격 투기 쇼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0: 자, 예, 이러다가 뮤지컬 얘기 못 한다.
1: 네,
0: 뮤지컬 오늘 푸른 꽃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푸른 꽃이면 상당히 골치 아픈 작품인데
1: 아시죠?
0: 대충은 뭐 짐작이 하죠. 노발리스도.
1: 저는 이 뮤지컬 덕분에 노발리스의 푸른 꽃이라는 작품을 손에 쥐었는데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했습니다. 너무 이게 난해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적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산문으로 뭔가 기승전결을 원하면서 보게 되면 지금 고개 덜 절레절레 하시는 이유를 잠깐 선배님께 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0: 아니. 읽다가 자고 그렇게 되는 작품이죠.
1: 예.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노발리스의 작품인데요. 이 작품의 그 어떤 푸른꽃이라는 그 상징 성을 가져다가 김경욱 작가와 작곡가 그리고 박소영 연출이 현대 가장 시급한 화두인 기후 위기랑 결합을 해낸 예. 창작 뮤지컬입니다. 지금 예. 서울 충무 아트센터 블랙홀에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결합이에요.
0: 놀라운 결합.
1: 예, 예.
0: 줄거리로 따지면 기후 위기가 심해지면서 해수면이 올라와서
1: 네.
0: 섬이 사라지는 거죠.
1: 네. 예. 그 섬이 사라지는 곳에 미노아라는 섬인데요. 이 미노아에 살고 있는 크레타가 있고요.
0: 예.
1: 이 크레타의 어머니가 환경운동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린 크레타에게 읽어주던 책이 바로 노발리스의 푸른꽃이었어요.
0: 예.
1: 그래서 무대는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크레타가 현실에서 미노아 섬에서 이렇게 우리 섬이 지금 물에 잠기고 있어 이런 걸 걱정하면서 그렇지만 엄마가 들려줬던 푸른 꽃을 보면서 책을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하고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또 한편의 무대는
0: 예.
1: 크레타가 읽는 푸른 꽃이라는 소설 속의 내용이 장면으로 그대로 펼쳐집니다.
0: 예, 예,
1: 거기는
0: 예.
1: 바로 1300년대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0: 예.
1: 이 하인리히가 밤이 오면 완전한 어둠에 갇히고 또 달과 별 같은 것들이 길을 알려주는 유일한 이정표였던 그곳에서 자연이

0: 두려우면서도 경이로운 존재라는 걸 느끼면서 이 하인리는 시인이 되기를 꿈꿔요. 그래서 하인리의 이야기와 크레타 이야기가 무대 위에서 중첩이 되는데 중요한 건 너무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0: 꼭 보러 가셔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예.
1: 소설 속에서의 푸른 꽃. 그 소설을 엄마로부터 늘 들었던 소녀의 또 다른 푸른 꽃. 아,
0: 네.
1: 엉킵니다.
0: 아이는 푸른 산호를 쫓아다녀요.
1: 푸른 산호를.
0: 네, 산호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인데, 푸른 산호가 무언가 희망, 소환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가 들려준 푸른 꽃이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이 아이는 정령을 믿게 돼요.
1: 그럼 푸른 산호를 푸른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자신만의 푸른 꽃은
1: 나만의
0: 나는
1: 푸른
0: 푸른
1: 꽃.
0: 산호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자,
0: 네.
1: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창작자의 그 상상력도 대단하네요.
0: 제가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배우뿐만 아니라 창작진과 제작진과 항상 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천재들은 다 거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우, 이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소설이랑 지금 21세기의 기후위기를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그 김경욱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발리스 소설을 읽다가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는 그 키리바시 섬과 또 하얗게 죽어가는 그 백화되어 있는
1: 백화야 바람을.
0: 산호초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봤대요. 그러면서 이 소설 뮤지컬을 착안하게 됐는데, 소설 속의 하인리가 이상의 상징인 푸른 꽃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섬에 사는 소녀 크레타가 삶의 터전을 구하기 위해서 푸른 산호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조금 중복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한 무대로 펼쳐냈고, 무엇보다도 주인공이 2013년생, 2012년, 2014년생이래요. 크레타 역할의 아이들이.
1: 그럼 정말 청소년이 하는 거네요.
0: 아니죠. 어린이죠. 초등학교
1: 어린이네,
0: 6학년,
1: 어린이.
0: 중학교 1학년 어린이가 크레타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들의 동심에서 바라보는 자연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을 무대 위에 풀어내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이렇게 좀 뻔한 기후위기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거기에서의 동경, 그리고 그 어른들이 1인 다역을 해요. 그러니까, 크레타 섬에 살고, 크레타와 같이 그 섬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었다가, 중세시대 하인리랑 같이
1: 예,
0: 다니는
1: 또 동네
0: 상인들의
1: 주민이고.
0: 모습이었다가 이렇게 되니까 뭔가 보면서 저는 처음에 좀 난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잘 봐요. 그냥 아이들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랑 같이 방송하시는 최승현 선생님께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 작품은 산문처럼 들여다보면 안 되고 시처럼,
1: 시처럼.
0: 운문처럼 느껴봐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극이 한 편의 시처럼 상징과 은유로 가득해서 관객들의 감각을 깨우고 또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물씬 묻어나도록 무대가 나무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시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본 뮤지컬 가운데 나한테 가장 큰 울림이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1: 자,
0: 같아요.
1: 그러면 결국 푸른 꽃이란 뭘까요? 푸른 꽃. 우리에게 푸른 꽃.
0: 노발리스 소설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1: 그냥 막 우리의 뭔가 영혼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껍질을 하나씩 벗겨나가는 느낌. 감은 결국 푸른 꽃이 하나 나올까? 뭐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0: 네. 그 기대감이 결국 여정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여기에서도 어떤 박제된 이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좀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면 이게 피어났다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면 사라졌다가,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질 때쯤이면 다시 살아났다가. 그래서 관객들 각자가 일종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1: 안돼.
0: 될 가치?
1: 그렇죠. 예.
0: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시게 될것 같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 해결책도 그런 걸 거예요. 늘 마음에 담아서 생각하고 하고
0: 맞아요.
1: 해야지. 예,
0: 맞아요.
1: 잊어버리면 안 되는 문제.
0: 네. 그 대사 가운데 아직이라는 표현을 크레타가 굉장히 많이 써요.
1: 아직.
0: 전 아직이란 부사가 그렇게 설레는 말로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1: 아직이란 단어 어떻게 보면 희망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러면
0: 네.
1: 청취자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하나 넘버를
0: 이
1: 골라주시죠.
0: 크레타의 절친인 올리브가 있어요. 근데 이 올리브는 결국 자기가 살던 마을이

0: 소멸되면서 그 섬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레타한테 남기는 작별 편지를 부르는 올리브의 편지라는 곡을 준비해 왔는데 예. 누구죠? 우리 최은영. 예. 2013년생 최은영 오. 배우의 목소리와 예. 그리고 한재아 배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아 다들 푸다닥님 블루진님 정현주 아나운서 너무 반가워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10월 25일까지 하니까요. 예. 꼭 가시고요. 7세 이상이면 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랑 꼭 다녀오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1: 아 노넘버 시간에 정현주 아나운서를 자주 보실 수 있도록 기회가 오기를 또 소망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1: 최은영 배우 등이 부르는
0: 한재야 최은영이
1: 한재야,
0: 부르는
1: 최은영 배우는
0: 네. 올리브의 편지
1: 들으면서 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런 섬이 있다고?
1: 그리고 거기에는 산호도 무지 많다고 들었어. 어쩌면 푸른 산호가 있을지도 몰라. 혹시라도 찾게 되면 내가 바로

과오였어? 정말이야. 그래도 주려고 산호인 형도 무지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울지 말고 우리 곧 만날 테니까 알았지?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0: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직을 걸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서울 25 직터뷰. 오늘은 동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편파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못했습니다만은.
1: 네. 네.
0: 아, 경선을 통과해서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야, 볼만하겠다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축하하고 반갑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0: 예. 아, 동대문 하면 사실 세대별로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다 다를 겁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는 동대문 쪽에서 주로 살았습니다만은.
1: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젊은 시절 동대문에서 살았습니다만. 동대문 하면은 아, 무엇을 자랑으로 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청장으로서 갖고 계실 건데 동대문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설명부터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1: 예, 아무래도 동대문 하면 청량리역이
0: 예.
1: 예, 아마 많은 사람들로 그렇죠. 기억의 장소일 텐데요.
0: 예.
1: 아, MT도 갔고
0: 예.
1: 경춘선 아, 타고 여행도 다녔고 또 근처에는 아, 경동시장이라고 하는
0: 그렇죠.
1: 아주 최고의 예, 양녕시장, 청량시장까지 확대된 경동시장이 있어서
0: 예.
1: 먹을거리 예,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있었던 좋은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교통과 시장 못지않게
0: 예.
1: 동대문은 또 대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경희대, 시립대, 외대, 삼육보건대, 뭐 카이스트
0: 예.
1: 또 인근의 한해종이나 고대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예. 곳입니다. 이런 자원들이 함께 있는 곳인데요. 이게 좀 잘 묶여야지
0: 예.
1: 이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러고 보니까 시립대, 외대, 경희대는 바로 떠오르는데 사실 고대도 동대문입니다.
1: 네, 네. 네. 바로 앞에가
0: 주소지만 성북구지.
1: 맞습니다.
0: 예. 아, 한예종도 따지고 네. 보면 바로
1: 맞습니다. 정문 앞에가 다 동대문.
0: 예. 그런데 그게 문제인 거죠. 이쪽에는 시장들이 있고 저쪽에는 젊은이들이 있는 대학들이 있고 또 이쪽에는 뭐 연구단지 같이 홍릉 쪽에는
1: 예,
0: 바이오스 이제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래라고 옛날에 불렀습니다. 이제는 전통시장도 이렇게 분집돼 있고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 이게 네. 이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예, 하나의 좀 장점이 있어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0: 예.
1: 이 교통의 최대 이 동북구는 환승 거점이고
0: 예.
1: 11개 노선이 이제 지나갈 정도로
0: 11개.
1: 아, 지금은 착공까지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 그런데 예. 근데 여기가 이 남북으로 철도가 있다 보니까 동서가 아. 단절되어
0: 아하.
1: 있습니다.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버스가 그렇게 다닐 수가 없는 거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아, 저 광역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좋은데 이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지나가기는 하는데 머물지 못하는
0: 아.
1: 그런 부분의 약점들이 또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학이 여러 개면 그 대학에서 나온 인재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 찾아갖고 살고
1: 네.
0: 거기에 이제 주거 공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이래서 하나로 묶여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그게
1: 그렇습니다.
0: 어렵죠 사실.
1: 네. 네. 저희도 이제 청량리역이 아주 교통의 허브이고 굉장히 이 뭐 사통팔달의 중심지인데 이 인근이 그 철길 옆에다가 철길 옆이면서 큰 도로가 있습니다. 왕산로라고. 그러다
0: 예.
1: 보니까 이 인근의 다른 역 주변처럼 상권이 활성화되기 아.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최근에 여기가 개발의 유연성, 용적률의 상향, 그리고 최근에는 그 안에 있는 정비창이라고 하는
0: 예.
1: 전쟁 때만 쓰는 정비창이 하나 있습니다.
0: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1: 예. 디젤 차.
0: 예.
1: 아,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다 이제 전차로 다니니까 디젤을 쓰는 전차가 차량이 아니니까
0: 예.
1: 근데 거기에 이전 문제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면적의 공간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청량리와 전농동 쪽에다 전문적인 그 기업 업무 단지를 갖다가 조성하신다 얘기
1: 네.
0: 들었을 때 그렇지 저렇게 인프라를 해줘야 기업이 오고 기업이 오면 대학생들이 갈 곳이 있고
1: 네.
0: 아, 선순환을 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때
1: 네.
0: 아 싶었습니다. 예.
1: 그 단절된 데를 그 상부권을 연결할 수 있는 메인 구간이
0: 예.
1: 청량리역의 주변 구간 거기는 아마 이제 민신도시거리인데
0: 예.
1: 거기에 대학생들의 창업공간
0: 아.
1: 주거공간
0: 예.
1: 행정타운 그리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0: 예.
1: 이런 공간과 녹지 공간까지 만들 수 있는 신도시급 공간이 있거든요. 미니신도시급 예. 공간이. 그게 이제 동서를 연결하고 대학생들이 창업과 또 외부의 기업들도 왔을 때 일자리까지 함께 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그러려면은 수인 분당선도 남은 구간을 마저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1: 제일 중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물론 GTX-C가 비하고 C가 이제 30년 개통이 되는데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이제 청량리, 왕십리, 삼성역,
0: 예.
1: 양재역으로 연결되는 GTX-C가 이제 가기 때문에 그 한편이 있지만 더 쉬운 건 또 수인 분당선입니다.
0: 예.
1: 수인 분당선은 1km 구간 약 한 500억만 투자되면은
0: 예.
1: 그게 저쪽에 남양주, 구리, 중랑구까지 다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의중앙선이 또 바로 붙어 있거든요.
0: 예, 예. 네.
1: 정말 수인분당선이 되면 왕십리와 청량리 두 양 부도심을 연결을 해서 그 일대의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는
0: 예.
1: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0: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투자 유치도 해야 되고 사실은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 이걸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셔야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거는 사실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1: 네. 과거에 근무를 했던 예. 서울시나 국토부
0: 예.
1: 그리고 이제 경험했던 청와대나 국회에서의 그런 정책적인 연결고리들을
0: 예.
1: 저희가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근무했던 곳에서의 뭐 동료분들한테도 부탁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부탁 같고는 아니죠. 막 목을 잡고 흔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부처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국회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오래 살고 이런 걸 두루두루 갖춘 지자체장이 별로 그렇게 구하기가 힘든 건데 동대문 주민들 잘 뽑으셨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그래갖고 이게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급하니까요. 좀 빨리빨리 되는 걸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네. 건데 왜 이렇게 안 돼? 맨날 뭐 계획만 짠다 그러고 뭐 심의 들어갔다 그러고 이제 답답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신속 추진 전담반도 만드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 예. 도시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행 과정인데
0: 예.
1: 아무래도 도시가 이제 종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심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0: 예.
1: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국토부나 서울시의 그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그 팀에
0: 예.
1: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좀, 야, 이건 정말 일관성과 정합성으로 그리고 이제 국토 계획의 기준에 맞게끔 잘 준비가 돼 있다. 예. 이런 내용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각각의 부서에서는 칸막이도 있고 본인 업무가 전체가 연결되어 예. 있는 하나의 그런 계획안을 짜야 되는데 그러다 예. 보니까 통합적인 시각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제 구청장이 직속으로 관할해서 통합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좀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공식 직제로도 확대해서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0: 저도 뭐 서울시 담당 기자를 해봤습니다만 과제를 톡 던져주면 어떨 때는 저희 일이 아닌데요 라고 하고 어떨 때는 거의 저희 밥그릇인데요 뭐 이렇게 하고 항상 부딪히고 그런다는데 탁 던져놓는 순간 다들 달려들어서 해결하겠습니다. 뭐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청장 직속으로
1: 네. 협업으로.
0: 협업으로. 네. 네. 좋습니다.
1: 네.
0: 뭐 협상력은 자신 있으실 거라고 보고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동대문 특유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라한 7477.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어요. 동대문 특유의 정체성.
1: 네.
0: 그러고 보니까 약간 왠지 나이든 지역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떠십니까?
1: 과거의 정체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와 경동시장이
0: 네.
1: 정체성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학들이 워낙에 좋아지면서 대학의 도시라는 느낌이 있는데
0: 네.
1: 동대문의 구의 동대문이 없습니다. 이제 75년도 행정구역 개편하는 과정에서
0: 중구로 넘어가 있나요?
1: 네. 종로구하고 중구로.
0: 아.
1: DDP는 중구, 우리 흥인지문은 종로구.
0: 동로구.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대문의 어떤 역사적인 정체성은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선농단이랄까. 최근에는 이제 좀 젊은이들이 오는 곳으로는 고미술 상가.
0: 고미술 상가에.
1: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문화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도 좀 힙하게 좀 키우자. 그래서 예. 최근에 청량리가 축구장 24개가 있습니다. 축구 24개 면적에 예. 시장이 있습니다. 9개가. 아, 다 붙어 있습니다.
0: 붙어 있군. 예. 예, 예.
1: 동대문은 그런 활력과 그다음에 이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는 예, 그래서 함께 만나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
0: 예. 사실 축구장 20몇 개 정도의 넓이의 시장이 있다.
1: 네, 저도 가다 보면 헷갈립니다. 늘 다니는 곳인데도 이번 예. 게이트가 이 게이트였나? 24개면은 축구장 한 개 면적만 해도 한 7,000제곱미터니까. 예. 거기를 뭐, 그 24개가 붙어 있으니까요. 연달아서.
0: 정말 계획만 잘 짜고 인프라만 깔면 아, 멋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 같네요.
1: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도 예. 그 양령시장 같은 경우는 그 한방진흥센터가 건축 대상을 딴 예. 지화 건물인데 예. 외국인들 한 12만 명 정도가 예. 올해 좀 다녀가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소재들이 있습니다. 지나가게 하면은 이제 한약재 냄새.
0: 냄새 확 나죠. 확 올라가고. 저도 가서 사진 뭐 브이에 했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만은 보니까 그 위에 이제
1: 기와.
0: 기화가 예. 있고 그다음에 뭐 조격할 수 있는 것도 아, 길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얘기
1: 한방 조격을 정말 만원의 행복이라고 예. 그 여러 가지 한방 체험을 다 하고 그다음에 조격도 하고 밑에 가면 연잎밥이나 예. 쌍화차를 쌍갑을 먹을 수 있는
0: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노포들도 상당히 많고요.
1: 굉장히 많습니다. 예. 노포들은
0: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와서 한방 치료도 받고 네. 예. 뭐 아주 즐기고 가는 거 가끔 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잘만 뜨면 네. 전 세계의 어떤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 자립도는 요즘 어떻습니까?
1: 재정 자립도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기업이 없습니다.
0: 기업, 그렇죠.
1: 네.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원래는 이제 저층 주거지였다가 아파트를 변모를 해서 한 60%가 아파트 거주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근에 대학교가 있고 예. 그런 주거단지가 있다 보니까 기업이 들어올 만한 공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수는 좀 적어서 예. 제가 재정 자립도는 16, 7위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좀 다각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히 뭐 지역 내에서 복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예. 주민들 자발적으로 기부를 통해서 하는 동대문구만의 옛날에 보재원의 정신을 이어받는 희망복지라는 게 있습니다.
0: 네.
1: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어려운 곳들 발굴해서 지원함으로써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그런 자원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뭔가 좀 상권 개발이 되고 예. 또 민간이 참여해서 그런 그렇죠.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 말씀드렸던 지금 남아있는 청량리와 상부 구간을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의 과정, 기부 체납의 과정 이런 걸 통해서 공간과 자원을 함께 좀 예. 활용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좀 있습니다.
0: 나이 드신 분들이 인구 비율로 맞나요?
1: 20.3%.
0: 그러니까 20.3%.
1: 소구령인데요.
0: 예.
1: 저희가 이제 1인 가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청년 세대도 늘어나고 있고
0: 예.
1: 동대문구가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있고 1인 가구가 49.5%가
0: 예.
1: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보다도 한 3% 높은.
0: 1인 가구에 노령층이 많은 지역. 예. 그래서 외로움 돌봄과를 만드신다고 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군요.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영국이나 일본도 최근에 이제 그런 문제가 선진국에서 막 경험했듯이 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0: 예.
1: 연결과 연대가 없으면 이분들이 고립되고 그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도
0: 예.
1: 큰 현실이고 비용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
0: 예.
1: 뭐 온라인 플랫폼이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공유 주방이든지
0: 예.
1: 또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을 좀 만들고 그런 고민들을 그분들의 아이디어로 좀 만들어 가자.
0: 아, 그분들의 좀. 아이디어를 얘기를 듣고
1: 네.
0: 그분들이 서로 연대하고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고요.
1: 네.
0: 외로움 돌봄과 요새 외로움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뭐 먹을 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뭐 약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을 했지 그분들의 정서까지 생각을 안 했으니까
1: 네.
0: 외로움 돌봄과
1: 네.
0: 그럼 이건 언제 신설이 됩니까?
1: 지금 이제 저희가 통합 돌봄이라고 아까 예. 어르신들이 20.3%라고 말씀드렸는데
0: 예.
1: 그러니까 사시는 곳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의료와 요양과 복지
0: 예.
1: 그리고 또 이 각종 이제 행정 서비스가 통합되는 통합 돌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도 시범 사업을 하고 네. 선도 도시에 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런 과정에서 외로움 돌봄과가 그런 역할들을 중요하게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통합 돌봄의 한 축. 예. 어르신들이 요양병을 최대한 늦게 가고.
0: 그렇죠. 예.
1: 사시는 곳에서 예. 함께 지역사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1인 가구를 1인 가구의 만의 특징에 맞는 그런 정책 수요를 그런 행정이 좀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을 가고 싶으신 분은 없습니다. 살던 곳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하고 늘 그냥 지내고 싶은 건데 그럴 처지가 안 되고 힘들고 외로우니까 뭐 요양병원으로 가시겠지만
1: 특히나 이제 어디 한 군데 아프시면
0: 예.
1: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 오가기 어렵습니다.
0: 아, 예.
1: 그러면 이제 한 곳에 병원의 케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요양병원에 가거든요. 그래서 병원으로 이동 서비스, 동행 이동 서비스, 그리고 약 수발,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때그때 각각의 분들의 그 기초 수급이든 차상위든 그 계층 특성에 맞는 행정적인 복지
0: 예.
1: 서비스를 그 우리 통합 지원 센터에서 예. 그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0: 그러니까요. 뭐든지 그냥 찾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원스톱 서비스 다 끝나버리면 정말
1: 그런
0: 좋습니다.
1: 목표입니다. 예. 예. 그런 목표 한 분을 위해서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칸막이가 아니고
0: 예.
1: 통합으로 지원해 주죠.
0: 다들 덤벼들어서 예. 해결해 주려고 하면 예. 되는 거죠. 요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대충 청년들인데 청년들도 약간 힘든 삶을 살면서 1인 가구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공실 건물을 활용해서 기숙형 주거, 뭐, 그 다음에 전월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사업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1: 네. 동대문구에 세계대학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0: 예.
1: 학교도, 초중고도 굉장히 많은 사업, 49개로 많은 편인데, 저희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만났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게,
0: 예.
1: 대학 시절에는 기숙사. 네, 그리고 이제 합동 내지는 행복기숙사라고 해서 인근의 대학들이 함께 있으니까
0: 예.
1: 같이.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의 저항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원룸으로 수입을 생계를 유지하는
0: 그렇죠.
1: 게 꽤 많다 보니까 부지가 적은데 기숙사를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0: 아, 공공으로.
1: 네, 그래서 각 대학만으로는 어렵고 대학교 앞에는 워낙 이미 하숙촌
0: 예.
1: 그리고 이제 원룸촌
0: 생계니까요. 예.
1: 이미 그분들이 주요 또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0: 예.
1: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 갈등이 있어서 적정한 부지에 합동으로 굉장히 큰 용적률로 그래서 저희가 청년주택이 각 역세권마다 굉장히 많고요.
0: 예.
1: 또 하나는 LH하고 SH가 매입 임대로 매입 임대 전세를 통해서 5, 6, 7평대인데 한 세대마다 화장실과 그 주방이 있는 이런 공간들이
0: 예.
1: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워낙 청년들이 많다 보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저희가 꼭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구에서의 역할들은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0: 예.
1: 이런 주거 과정에서의 청년들이 겪는 그런 예.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것과 공간이 있는 곳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착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0: 예.
1: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와 집주인이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0: 예.
1: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 요새는 초등학교도 돈다고 얘기 드리죠. 초등학교 도는 건 왜 초등학교를 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도시는 겁니까?
1: 저희가 초등학교가 21군데가 있는데요.
0: 예.
1: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저희 지역의 가장 큰 변화가 아파트로의 주거 환경의 변화입니다.
0: 예.
1: 근데 또 아파트가 고가의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는 분들이 강남이라든지 아까 마영성이 아닌 조금
0: 예.
1: 그보다는 좀 낮지만 퀄리티가 있는 아파트를 찾아서 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0: 예.
1: 그래서 거기에 30대 젊은 분들이
0: 젊은
1: 오다 보니까
0: 예.
1: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 영유아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초등학생 학부모들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요구사항들이 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이 있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학령 인구 줄다 보니까 학교
0: 예.
1: 시설들이 노화되고
0: 예.
1: 지원들이 안 되고 애들의 학력 신장 프로그램들이 많이 적어지고 또 특히나 선생님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것들이
0: 그렇죠.
1: 안 되고 있어요.
0: 예.
1: 세 가지 삼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0: 예.
1: 학력 신장과 시설 개선,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위한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한 투자를 좀 더 해야 돼서 학교의 의견들 좀 듣고 있습니다.
0: 직접 가서 들어보시고 네. 이제 또 나름의 교육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시겠군요. 아무튼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동대문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동민 구청장 얘기 고맙습니다.

0: K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전남과 경상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대기도 건조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으니까 불씨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점심시간대라 도로 위의 정체 길이는 1시간 사이 부쩍 줄었는데요. 다만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성수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일부 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남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관악터널 한 3차로에서도 오전 7시 때부터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장 제보고요. 정동길 정동제일교회에서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가는데 1차로가 시위 관련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99데이입니다. 닭 울음소리인 999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닭고기와 달걀 소비를 늘리자는 뜻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닭과 달걀 요리는 99데이가 아니어도 뭐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죠. 치킨, 백숙, 닭볶음탕, 닭꼬치, 그리고 달걀 프라이와 계란말이까지. 이만큼 부지런히 우리 밥상을 채워주는 식재료도 없을 겁니다. 자주 먹는 만큼 또 좋은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닭고기는 등급 판정일자를 확인하고 목이나 발목 단면에 붉은빛이 돌면 신선한 거래요. 달걀은 껍데기가 매끈한 걸로 산란일자를 꼭 확인하시고요. 저도 오늘 저녁 99데이 할인하는 치킨집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든든한 닭과 달걀처럼 여러분 가정경제에도 꼭 필요한 알찬 정보 챙겨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99데이를 맞아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악동뮤지션 후라이의 꿈.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악뮤의 프라이 꿈에 이어서 광고 듣고 왔습니다. 구구데이답게 오늘은 닭과 달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었는데, 우리 식탁을 알차게 채워주는 닭과 달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하나씩 챙겨드리겠습니다. 머니특별시와 함께 하시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원래 오늘 최동기 본부장님이 나오셨는데 오시는 날인데 부산에서 항공기 지연으로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셔서 안타깝게도 서울에 오지 못하셨다고 해서 급하게 월요일 출연자인 조민정 팀장님이 와 주셨어요. 재무 전문가 구도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조민정 팀장님은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오셨다고?
3: 네. 아, 오는 길에
1: 급하게.
3: 또 사고 나가지고, 나도 늦으면 어떡하나.
1: 괜찮으셨어요?
3: 네, 괜찮아요. 제가 사고 난건 아니고, 앞에 차고가 나서
1: 길이 좀
3: 차가
1: 막혔었구나.
3: 막혔어요. 네.
1: 다행이네요. 또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구구데이라는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닭 요리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2: 그렇죠.
1: 두 분은 어떤 닭 요리를 가장 좋아하세요?
2: 아, 전체적으로 다닭 요리는 제가 즐기는 편인데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한 가지,
1: 네.
2: 제 20살 때
1: 네.
2: 친구 군대 면회 가가지고 춘천 명동에서 먹었던 그 닭갈비. 그 닭갈비가 항상
1: 맛있죠.
2: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닭갈비 정말 맛있게 먹고 한 2박 3일 동안 점심은 무조건 충천의 명동 닭갈비만 주구장창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1: 끝에 그 볶음밥도
2: 네,
1: 먹어주셨잖아요.
2: 볶음밥까지 꼭잘 챙겨야죠.
1: 먹고 싶다.
3: 닭갈비 하니까 닭갈비 먹고 싶네요. 하지만 저의 최애는
1: 네.
3: 닭갈비가 아니라 저는 누룽지를 좋아합니다. 닭백숙 누룽지. 누룽지 닭백숙. 네.
1: 그것도 맛있죠.
3: 누룽지가 이렇게 위에 탁 덮여가지고 안에 닭은 촉촉하게.
2: 맛있죠.
1: 야, 지금 점심 시간이 살짝 지나가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요리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배가 좀 고파지는 것 같고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코너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로 건너갈게요.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구도현,
0: 조민정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원어민 발음으로 들었어요. 마, 이게 돈이다. 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몰라서 놓치는 돈이 있다면서요?
2: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시라면은 연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죠. 특히 과거에 소득이 없던 시절에 소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 뭐 계속 납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험료는 냈지만 당시에 소득공제를 아마 받지 못하셨을 거거든요. 소득이 없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 시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국민연금을 수령을 적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면서 실제 수령액을 줄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0: 근데 국민연금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3: 네,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정 부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건데요. 이유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쉽게 말해 보험료 납부 당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 수령 단계에서 세금을 내고 과거에 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까지 다시 과세하지 않는 구조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0: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실제로 이 소득 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국민연금 수령할 때 좀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2: 네, 특히 이런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신 분 있으시죠.
1: 네.
2: 그래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전업주부가 되실 텐데요. 본인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1: 네.
2: 두 번째는 퇴직 후에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1: 나중에
2: 맞아요. 나중에 이제 더 받으려고 추가로 계속해서 이미 계속분을 납입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계속해서 납부하고 계신 경우라면은 체크해 보셔야겠죠.
1: 해야겠네요. 네.
0: 네, 다만 이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급 환급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 해당 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실제로 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가입 형태가 아니라 실제 소득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1: 그 당시에 내가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0: 네.
1: 그럼 국민연금 수령 전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2: 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국세청의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이 서류를 통해서 과거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가 확인됐다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공단에다가 이 서류를 제출하시고 과세 대상 연금액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뭐 앞으로 받을 분들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0: 네, 이미 몇 년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현재 이 원천 징수되고 있는 연금소득세가 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과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네. 정적이나 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세금 경정 청구는 일정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뒤늦게 발견할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 나중에 확인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한번 이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 그러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뭐 그저 매달 통장에서 알아서 잘 들어오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길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만 계산하지 말고 혹시 내가 내지 말아야 될, 안 와도 될 세금까지 내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자, 이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조민정 팀장님, 구도연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파주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50세 이상 두 명 중 한 명은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있다. 그 두 명 중 한 명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0: 뭔가 무서운데요? 좋습니다.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하고 대장 용종을 떼어냈는데 그게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른 치료 없이 1년마다 검사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보험금 청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원이 저는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저기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보험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라고요? 오늘부로 제 보험 당장 해지시킨다고요?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3: 안타깝지만 고객님께서 보험 계약을 할 때 고지 위반을 하셔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설계사한테 뭐, 물어보세요.
2: AI 뭐야?
0: 그러니까 AI 뭐예요?
3: 상담사들 원래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0: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분명히 담당 설계사가 암 보험금이며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며 보험까지 해지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너무 답답해서 담당 설계사에게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2: 이봐요, 설계사님.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물어보는 거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뭘 숨겼다고 이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료 다시 내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보험까지 해지시킨다는 거죠. 도대체 제 보험에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3: 아니, 보험 가입할 때 임플란트 시술한 거 왜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료도 못 받고 아우, 지금 보험 해지 상황이 생겼잖아요. 고객님 잘못이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0: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정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보험 가입할 때 치과 치료한 걸 깜빡하고 알리지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설계사에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암튼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수개월 전에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전문가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라하님이 어머, 연기력 최고,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연기 잘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3: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0: 아니, 오늘 구도현 팀장님이 그 최동기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신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왜 이렇게 억눌러 계셨나요?
2: 아, 아닙니다.
0: 아, 지금 오늘 사연을 보니까 보험금도 못 받고 지금껏 냈던 보험료도 못 받았다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최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50세 이상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0: 아,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1: 이게 바로 고지 위반 때문인데요.
0: 아, 그 고지 위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게 고지 위반인 거죠?
1: 네. 이 얘기를 하면은 난 다 알렸으니까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난 내 담당 설계사가 다 알아서 잘 해줬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0: 그렇겠죠.
1: 그런데 아니란 생각이 보험금도 못 받고 내가 열심히 납부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만드는 것이죠.
2: 이 청취자님처럼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혹은 이 보장 범위가 부족한 것 같아 이 보험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0: 네.
2: 이 과정에서 이 고지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이 한 손해보험사의 기왕역 고지 의무 위반 건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는 10만 1000명인데 50세 이상이 57.9%를 차지했습니다.
0: 고지 의무 위반을 한 보험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근데 기왕력 고지가 뭐예요?
1: 기존에 네. 내가 병력을 앓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왕력이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병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희도 이 수치를 보고선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57.9%. 기왕력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가입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50세 이상 되는 보험 가입자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보험금도 못 받고 그리고 낸 돈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지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2: 아, 이 고지는 기억이란 말이 있고요. 네. 이 보험금은 기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0: 고지는 기억이고 보험금은 기록이다.
2: 네, 그렇죠. 아나운서님은 네. 1년 전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 드셨을 것 같으세요?
0: 1년 전이요?
2: 네, 아니, 구구대이니까 뭐.
0: 저 어제 점심도 가물가물하거든요. 1년 그쵸? 전 점심 메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기억하는 것이 좀 더 이상한 일이죠.
0: 네.
2: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 고지 의무는 우리 기억을 통해 설계사에게 전달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0: 그쵸.
2: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보험금 청구 이력을 물어보면은 아, 난 병원에 간 적 거의 없다. 난 건강하고 별다른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2: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 내역을 얘기하면 그제서야 맞다. 아, 그랬었지. 아니면 그때 병원만 갔지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0: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계십니다.
1: 네, 이런 내용도 설계사가 100% 이해하고 정확하게 고지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고지를 해서 기존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면 보험 계약을 하지 못할까 봐 그 내용을 흘리거나 빠뜨리는 경우들도 사실 많거든요. 보험 계약은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 후에 잘 유지되어 보험금도 잘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입이 최우선인 일부 설계사들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좀 보험 가입이 겁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이 만약에 이 의구심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보장 내용은 보험 증권이나 약관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고지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 증권이나 약관 어디에도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이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보면서 주요 사항들이 잘 고지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1: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내 보험 고지 잘 되어 있지요? 또는 우리 가족 보험 뭐 고지 잘 되어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걱정 마세요. 라고 답변을 들으실 경우가 있을 텐데요. 네. 그렇게 덮어두지 마시고 본인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다가 고지 위반을 하면은 한 보험 가입자가 무려 1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몰랐던 걸 거예요.
2: 그 수치죠. 네.
1: 네, 그래서 전 보험사들을 다 합치면은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네, 엄청난 돈이 눈앞을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래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력들이 잘 고지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했던 이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며 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또 따로 내야 되고요.
2: 아까워라.
0: 앞으로 이 보험 가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2: 네.
0: 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이고 보통 이 경증으로 인한 소액 보험금 청구가 아닌 중증으로 인한 고액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입니다.
1: 중증 질환 진단을 받으면은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시는 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2: 네.
1: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의료비 손실이라든지 대체해야 할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좋은 보장이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2: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거는 뭐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금융 상품인데요. 건강검진 후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청취자님이 있었는데 상담 시에는 난 고혈압약밖에 먹는 게 없어요라고 답변하시길래
2: 네.
0: 약 가지수를 확인했고 이 약 이름을 확인했더니 예방 차원에서 이 고지혈증 약까지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이 약 두 가지를 먹고 있는 셈인데 한 가지 약만 고지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2: 고지 의무 위반 아니에요, 이거?
1: 네, 한 가지 약만 먹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2: 네.
1: 두 가지 약을 다 먹는다라고 했다면 한 가지 약만 먹는다고 하면 보험금도 보험료도 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아이고.
1: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청취자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한 가지 약이 아닌 두 가지 약을 모두 다 고지하고 안전하게 보험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렸거든요.
2: 꼼꼼하게 잘 찾아보셨네요. 그러니까 먹는 약의 개수나 이름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보험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 얼마 전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청취자님은 병원에서 크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 티눈 수술을 수차례 받으셨거든요.
2: 네.
0: 이 티눈 제거가 큰 질병도 아니니까 뭐 이런 것도 알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2: 네.
0: 이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도 그리고 보험료도 모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1: 그래서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고 수술한 내용을 고지해서 청취자님의 보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티눈 때문에 보험금도 사라지고 보험료도 사라질 뻔했는데 도움을 받아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 어떻게 보면은 티눈 이 재고 수술 같은 경우는 너무 사소해서 뭐 이런 것도 고지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소한 내용이라도 일단은 기억나는 거는 다 알리는 게 좋겠네요.
0: 네. 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 행위 된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야 되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이 보험공단의 기록을 보면서 정확히 알려야 되는데 네. 이 싸고 좋은 보장보다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가입 절차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취자님도 전문가를 통해 보험 가입을 했다면 이 수천만 원의 보험금도 받고 보장도 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 지인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1: 지인이나 가족 네. 설계사들한테 이제 꼬치꼬치 물으면은 나 못 믿는 거야? 혹시 내가 설마 너 상대로 사기치겠니? 뭐 이런 답변 들을까봐 네. 서운한 감정 드러낼 수 있잖아요.
2: 관계가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렇죠.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 있거든요. 네. 우리는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2: 그렇네요. 전문가 꼭 보험공단 기록을 살펴봐야겠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 가입 전 계약 전에 알릴 의무인 고지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뭐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고지 위반으로 뭐 보험금은 물론이고 보험까지 다 사라질 뻔한 청취자님의 사연을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내가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쯤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확인해보기 힘든데요. 그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과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마이걸의 슈파두파 한 곡 듣고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머리특별시 2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소비자 민원실 시작할게요.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골뱅이.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 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구도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교통제보가 들어왔어요. 6010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320km 지점 팔곡분기점에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현재 진화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순산터널부터 정체가 심하다고 하니까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또 다른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983님이 안녕하세요. 조민정 팀장님께 상담을 했던 1인입니다. 조민정 팀장님 하트 보내주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 주시고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해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1099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등산, 웨이크보드, 골프, 스키 등 여러 취미 활동을 하다 보니 다쳐서 병원 가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때 보험 혜택을 꽤 많이 받았어요. 현재 2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지출하며 암, 뇌, 심장질환 보장을 잘 갖추고 있는데 아는 설계사가 좋은 보험이 있다면서 추가 가입을 권하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서 은퇴 전에 납입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제게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문자 내용만 봐도 정말 활동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보험도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로 보험을 알아볼 때 어떤 부분을 챙기면 좋을까요?
1: 보험 설계사가 진짜 내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 실적 때문에 밀어붙이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좋은데요?
1: 자, 오늘 가입 못하면 손해다라고 결정을 재촉한다거나 특정 상품만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타사 비교를 꺼리는 경우 그리고 보장 내용보다는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만 강조하고 약관이나 면책조항 설명을 얼버무리는 경우 서면 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2: 이럴 땐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험 관련 사이트로 손해보험협회, 이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0: 보험다모아요?
2: 네. 이 동일 조건 타 상품과 보장 및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를 받아서 집에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서명만 강요한다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일단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좀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님도 좋은 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0: 네, 좋은 보험은 또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1: 네, 좋은 보험을 고르는 기본 원칙은 상품 먼저 보지 말고 본인 상황, 나이, 가족력, 직업, 소득에 맞춰서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0: 네.
1: 그런데 대부분 보장만 보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경우죠.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내 상황에 맞게 가입된 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2: 그리고 이 보장과 저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2: 이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을 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다면 최소 한두 개에서 세 개의 회사 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고 보험료가 소득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잘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보험은 이 많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적정하게 가입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뭐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 엄청 해보잖아요. 근데 막상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냥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비교 분석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전문가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문자에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두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맞는 선택인가요?
1: 네. 납입 기간을 정하실 때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마무리되는 게 사실 좋겠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고정 지출이 많으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은퇴 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날 수 있게 은퇴 시점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은퇴 이후에도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0: 그래서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이 지금 꼭 챙겨야 할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일단 그 사연에서 보듯이 청취자님은 이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계시고 여러 번 다쳐서 보험을 이용한 경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청취자님은 지금 이 상해 관련 보장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할것 같은데요. 상해 사고로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보험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질병에 대한 보장은 진단비부터 각종 치료비까지 잘 분리를 하는데 정말 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관련 보장은 등한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1: 그 실손보험 청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상해 사고거든요. 그리고 상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꽤긴 시간 동안 입원을 하고 재활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0: 그렇겠죠.
1: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암이나 뇌나 심장 질환에는 모든 보험료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상해 보장을 무시하면은 가정경제가 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증권을 펼쳐놓고 내 보험, 우리 가족 보험, 상해 보장이 다시 한번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이게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상해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0: 네.
1: 자. 골절 진단비도 암 진단비처럼 최초 1회만 지급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은 그 확률상으로 봤을 때 골절은 암보다 자주 발생하기 쉬우니까 골절 진단비는 여러 번 지급해 줄것 같은데요. 정답은 O. 맞아요? 해설력도
1: 네.
0: 맞아요?
1: 네, 맞았어요. 하지만 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0: 아, 네.
1: 자주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0: 네.
1: 네. 정확히는 이제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번만 준다라기보다는 사고당. 네, 사고가 근데 다른 사고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0: 아.
1: 팔 다칠 수도 있고, 이번 사고에서 무릎을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당 다칠 때마다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번에 팔을 골절 당했는데 또 다음번에는 이제 뭐 오른쪽 팔, 다른 쪽 팔이 골절됐다. 그래도 받을 수 있는
1: 받을 수
0: 거예요?
1: 있습니다.
0: 같은 부위여도.
1: 그런데 내가 이번에
0: 네.
1: 다치면서 팔도 다치고, 갈비뼈도 다치고, 뭐 무릎도 다쳤어요. 다발성 골절이 됐어요.
0: 네.
1: 그렇다라고 해도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0: 아, 그거
2: 사고당.
0: 사고당
1: 맞아요.
0: 하나구나. 아, 또다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러면 상해보장을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2: 네, 이것도 모르냐 퀴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0: 네.
2: 저는 골절 진단비, 이게 1순위라고 생각됩니다.
0: 오, 상해보장 골절 진단비를 1순위로 꼽으신 이유가 있어요?
2: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국내 골절 환자 수는 연간 약한 250만 명.

0: 명에 달하며 뼈가 이 완전 유합되어 치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연령 및 부위에 따라서 한 3주에서 20주 이상 소요되기도 하거든요. 이 국민 한 20명 중 한 명꼴로 골절 사고를 당하고 있으니 저는 이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렇네요. 골절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연간 25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요?
0: 네, 이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좀 높은데요. 이 손가락, 발가락은 약 한 3주에서 4주, 손목이나 전완부는 약 6주에서 10주, 그리고 이 대퇴골은 약 16주에서 26주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골절 진단비 및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과연 이 금액으로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 한도가 있어가지고 100만 원 이상 가입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가다 보면 난 골절 진단비가 1000만 원 넘게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약관 내용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손가락 발가락 골절이 되었다라고 해서 1000만 원 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러진 상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지급하거든요. 손가락이면 한 3%, 뭐 허리 골절이면 뭐 몇 퍼센트,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인 대퇴부 분쇄 골절이 일어났을 때만 10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안에 있는 내용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골절 사고는 이 후유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 보장도 함께 잘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1: 우리 구도현 전문가님은 골절 진단비를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조민정 전문가님이 꼽는 상해보장 1순위는 무엇일까요?
2: 네, 저는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1: 외상성 뇌출혈이요?
2: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성 뇌출혈은 진료 인원이 뭐 연간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외상성 뇌출혈 환자 수는 연간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낙상이나 넘어짐, 교통사고, 그리고 폭행, 낙하물의 충격,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치명률도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는 협소한 편이죠.
1: 근데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뇌출혈 보장은 많이 가입을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협소하다는 거죠?
2: 우리가 가입하는 뇌출혈, 뭐 뇌졸중, 뇌혈관 이런 보장들은 질병성 뇌질환만 보장을 하는 거지.
1: 그래도 달라요.
2: 맞아요. 상해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해성 뇌출혈은 출혈 부위의 중등도나 수술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 평균 본인 부담 치료비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 및 초동 치료 기간인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후유 장애로 인해서 입원이나 재활 및 간병 기간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될 수도 있죠.
1: 야, 이렇게 들어보니까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여기에 대한 보장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근데 현실은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질병에 관한 뇌질환 치료비만 잔뜩 준비를 하지 상해에 관련해가지고 이 보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한 달에 보험료가 1, 2만 원이면은 이 보장들을 정말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 질병만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질병보다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생활비나 치료비를 대처할 수 있는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0: 네, 이 청취자님은 좋은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보험이란 이 내 상황에 맞게 보장에 빈틈없이 구성된 보험이거든요. 질병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으니 한 월 2만 원 정도 보험료만 더 투자해서 상해 관련 보장도 잘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 상해 보장을 준비를 하실 때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을 많이 넣어 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1: 그게 또 달라요?
0: 이 뭐 집중 구간에 상해를 조금 더 추가로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운전자 보험에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우리는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전부 다 갱신형밖에 없거든요.
1: 네.
0: 그러면 지금 노령 그 운전자 인구가 조금 많아지면서 뭐 많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뭐 교통카드를 드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은 필요가 없게 되죠.
1: 아, 그러면 나는 상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 보험이 사라지면 난 가입한 게 없는 거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 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노령층, 특히 낙상 사고나 이 화

0: 화장실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과연 내 상해보험까지 다 날아가 버린다면 좀 정말 정작 필요할 때는 상해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상해보장이 좀 풀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2만 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상해보장이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사실 저희 부모님도 겨울철에 그 빙판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상해 사고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우리가 암, 뭐 뇌, 심장 보장을 잘 챙기면서 이런 상해 보장은 놓치기가 쉽잖아요. 실손보험 청구 1위가 근골격계 질환, 2위가 바로 상해 사고라고 합니다. 다치면 이번에 뭐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해보장 꼭 한번 확인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보장 분석 좀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편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와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827님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지 의무란 수술이나 입원 등 혈압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를 고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 심사할 때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면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되던데요.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다 알고 있던데 이 경우에는 무엇을 고지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알고 있어도 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알고 있어도 고지를 해야 된다.
1: 이미 이게 다 뭐냐. 들어갔는데.
2: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알고 있는 것과 고지를 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보면은 예외 질환들이 있어서 뭐 수술을 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예외 질환이고 이거는 뭐 곧 이미 보험사가 다 알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고 고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편보험의 경우는 약 먹는 거는 고지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수술의 경우는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냐 그리고 언제 했냐에 따라 가지고 할인 적용을 다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고지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지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청약서 상에 내가 이게 고지가 되어 있지 않냐라고 근거를 내밀 수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보험사들은 보험 심사를 하는 과정이죠. 계약을 받을 때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팅 기준하고 나중에 심사 돈 지급할 때 기준하고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을 때는 어떤 스팟성으로 뭐 이 며칠 동안만 이런 뭐 이런 질병이 있거나 이런 수술을 한 사람도 봐도 인수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인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록이 중요하다. 네, 우리 아까 되게 명언 나왔죠. 기억이 아니라 기록. 그래서 보험 그 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고지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뭐 몇 년 전까지 기록을 이렇게 병원 이력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제가 병원에 몇 달 있었고요. 뭐 이런 네.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0: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우리가 3NO라고 하는데
1: 3NO?
0: 네, 중간에 있는 게 그 몇 년 안에 입원 수술이라고 하는데 3-1-5면 1년 안에 입원 수술, 3-10-5면 10년 안에 입원 수술을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간과하는 부분이 약을 먹고 있는 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았어가지고 만약 100ml의 약을 먹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50ml의 약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했지만 똑같은 고혈압약이니까 나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네. 이거는 또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약 개수가 바뀌거나 용량이 3개월 안에 바뀌었다면 그것조차도 꼭 고지를 해야 합니다.
1: 아니 뭐 이렇게 뭐예요? 옛 남자친구의 뭐예요?
2: 실제로 그 3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네. 이제 3개월 안에 고지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치료 사실이 있냐 없냐 뭐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

0: 이런 것들을 묻는 거라서요.
1: 네.
0: 근데 그때 치료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약 드시는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뭐 약은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약의 용량이 달라졌거나 개수가 달라진 것 자체가 치료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번 수술 뭐 1년부터 10년 사이. 근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보험사가 알고 있다. 그럼 보험사가 알고 있는 걸 고지해 달라. 나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니들이 알고 있는 거를 기록해 달라라고 해서 고지하시면 되고요. 이도 저도 아니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 보험사는 알 수 없고 보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실비 청구했던 내용, 내가 보험금 청구했던 내용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1: 아, 병원 이력이 그냥 쫙 나오는 건 아니고요.
0: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순수한 개인 정보인데 보험사 다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1: 그래요. 우리 일신상에 뭐 변화가 생기거나 병원 이력 같은 거 꼼꼼하게 잘 좀 기록을 하는 게 좋겠어요. 7688님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보험 약관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험 약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약관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약관을 요즘에는 이 PDF 파일로 주는데 약관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약관을 왜 두껍게 만드는지 저희가 좀 유출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려고 라면 받침대로 쓰라고 하기 위해서 좀 두껍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네.
2: 이럴 때는 보험 약관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발송해 주세요라고 해서 안에 있는 보장 내용을 잘 확인 후에 치료에 맞게끔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보험 증권이 어떻게 보면 요약본인 거죠.
2: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꼭 집어주신다면요?
2: 네. 보험은 가입한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고 있는 내용과 내가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내용 고지가 잘 되어 있는지 주변 전문가와 함께 확인 한번 해보시는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는 상해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네, 상해도 다치면 크게 다칠 수 있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길게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해 보장도 꼼꼼하게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급하게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오신 조민정 팀장님 또 구대원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곡 조이와 폴킴의 좋을 텐데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SK이노베이션스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3: TBS 교통정보.
4: 현재 서울 기온이 25.9도입니다. 수도권 지역은 25도 안팎의 한낮 기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부산을 포함한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날아가기 쉬운 시설물들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에서 팔곡분기점까지 5km 정도 정체인데요. 용담터널 부근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 처리작업으로 3개 차로 중에 1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황이고, 이 사고 여파로 반대 서울 방향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쪽으로 정체 계속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대관령 1터널 3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에 2차 사고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신안고속도로 판교 방향 강일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0: 가시죠.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데 최강일구입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가 한 말인데요. 편하게 먹고 자면 잠깐 어긋났던 아이들도 원래 착한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소년원에서 제가 제빵을 배운 아이들이 재범률이 낮다는데요. 굶을 걱정이 없다는 것, 빵 냄새가 주는 풍족함,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달라지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단 배가 불러야 뭐가 돼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쁘다고, 체중 조절한다고, 귀찮다고, 입맛 없다고 점심 거는 분들 계실 텐데요. 등 따시고

0: 배부르다는 말 이거 괜히 나온 말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머리가 복잡할 때 든든하게 배부터 채워보자고요. 여러분들 점심 잘 드셨습니까? 배부르면 마음도 넉넉해지는 법이죠. 9월 9일 수요일 시동 거셨습니까? 좋은 음악과 관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1: 여진입니다. 꿈을 꾼 후에.

0: 여진의 꿈을 꾸는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일본 동부에 말이죠. 아주 폭우가 엄청 내렸어요. 한 명이 숨졌고 265만 명이나 피난이 이뤄졌는데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아시안 게임 열릴 도시 나고야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와가지고 도시가 마비된 상태라고 합니다. 역대급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나고야 아시안 게임 앞두고 좀 비상이 걸렸다고 그래요. 나고야가 보니까 일본 본섬의 그 중간쯤, 오사카, 도쿄 그 중간쯤에 있는 도시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열릴 텐데 말이죠. 아, 서민의 대표 먹거리인 두부 만드는 공장들이 당장 내일 쓸 콩이 없어가지고 멈춰서기 직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국내 중소 두부 제조업체들이 정부가 올해 수입 콩 금량 물량을 줄여가지고 심각한 원자재 수급 차질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부족 물량이 3만 톤에 달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두부의 약 80%는 수입한 콩으로 만드는 건데 주로 중소업체가 생산 판매하거든요. 정부가 수입 콩 공급을 통제하는 거는 국산 콩의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산 콩하고 수입 콩은 가격 차이가 3.5배나 되기 때문에 주요 소비층과 제품 시장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클로드로 유명한 기업 엔트로픽의 연구원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AI 개발 경쟁이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회사를 떠났다고 그래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엔트로픽 연구원인 27살 제이컵 콕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년 말이면 상황이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대요. AI가 스스로 발전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할 정도로 빠르게 고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했다는 건데 가끔 SF 영화에 이런 거 있죠. 로봇이 막 인간 명령 안 따르고 지멋대로 막 하고 그러는 거. 이게 현실화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건데. 야,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궁궐과 조선 왕릉의 관람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고궁의 적정 관람료로 현재 경복궁, 창덕궁 입장료의 3배가 넘는 평균 9,203원이 제시가 됐다고 그래요. 현재 성인 기준 관람료는 경복궁, 창덕궁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3,000원이랍니다. 창경궁, 덕수궁, 종묘, 또 주요 조선 왕릉은 1,000원이랍니다. 이걸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운동화 시장을 장악해왔던 나이키가 몰락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나이키는 결국 실적과 주가 부진 여파로 미 증시 우량 기업 지수인 S&P 100에서 18년 만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주가가 최고점 대비 78%나 폭락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296조 원 우리 돈으로요. 증발했대요. 이런 충격이 지수 편출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는요, 오는 21일 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뉴욕 증시 개장 전에 S&P 100 지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 화면에 보면 뉴욕 증시가 현재에서 시작이 되면 막 종치고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때 이제 21일 그 직전에 이제 S&P 100에서 나이키가 퇴출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브랜드 하면 나이키였는데, 아, 좀 역사가 또 그렇게 바뀌는군요. 방송인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서요,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인천 연수경찰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이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 여기저기서 많이 났던데, 이 씨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휴대폰 떨어뜨린 걸 주우려다가, 예. 사고를 냈다, 접촉사고를 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자, 지금부터 나눔 선물 여러분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샵 연구의 문자에다가요, 먼저 돈가스 퀴즈 정답 제가 내드릴 건데 그거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실 거고, 세 번째는 나눔 선물 받으면 누구와 같이 하겠다. 이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스 퀴즈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눈에 띄는 뉴스, 아까 미처 못 전해드린 뉴스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의 마을버스 업계가요, 지속적인 운송 원가 상승과 환승 손실 누적 등을 이유로 해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서울시 또 시의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요금 인상 주장하는 현수막 붙인 마을버스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버스회사 측은 경영난은 결국 기사 수급난과 배차 간격의 증가, 안전관리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마을버스 이용하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더 이상 요금 현실화를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결단해달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셨을 거예요. 이게 들으셨고. 자, 그러면 오늘 퀴즈는 이겁니다.

파블로 PD가 올려놨는데 현재 서울에 마을버스 일반 요금이 얼마냐, 예, 성인 요금이 얼마냐가 오늘 돈가스 퀴즈입니다.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1200원, 2번 12000원. 에이, 12000원 어디. 정답 다 아시죠? 그래도 모르시겠다. 1번 적으시는 거 알죠? 네. 자, 이게 퀴즈는 이렇게 해결되어 있어요. 마을버스 지금 요금이 얼마냐? 1번 1200원이냐? 2번 12000원이냐? 모르시면 1번 적으시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답도 다 알려드리는데. 자, 이제 21가지 나눔 선물을 제가 쫙 읽어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딱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얼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과 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너 모둠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둠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우마을 한우골의 고기 모둠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골드, 고기맛집 고깃집 한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디어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에서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허리케나드의 소중한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으실 거는 내가 나눔 선물 이걸 받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받게 되면 누구하고 이걸 같이 나누겠다 적어주세요. 퀴즈 정답, 나눔 선물 어떤 거 받겠다, 받으면 누구와 같이 하겠다. 요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로 좀 많이 좀 보내주시고요.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시내 마을버스 일반 요금이 얼마냐가 오늘의 퀴즈예요. 마을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저 카드 틱되면 되기 때문에. 자, 1번 1200원, 2번 12000원. 시내버스 요금은 얼마예요? 시내버스. 예? 저도 탁 대서 태그되면 찍 소리만 나지 얼마인지는 잘 모르는데 한번 찾아봐 지금. 서울 시내버스 요금. AI 브리핑 딱 떴는데 얼마입니까 지금? 네, 아 여러 가지네. 예, 네. 간선 지선 버스는 일반 1,500원이네요. 어, 순환 버스 1,400원, 광역 버스 3,000원, 심야 버스 2,5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성인들. 자, 마을 버스는 요금이 얼마일까요? 네, 시내 버스보다는 쌉니다. 1번 1,200원이냐? 12,000원이냐. 마을버스 업계에서 너무 요금이 낮아서 못 살겠다.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3659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요. 현금 기준입니까? 카드 기준입니까?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서울은 카드나 현금이 똑같이 예, 동의를 합니다. 예. 자, 버스 얘기했는데 이 노래 듣고 오겠답니다. 자자가 부릅니다. 버스 안에서.

0: 바라보니.
1: 네. 자자의 버스 안에서. 네. 아주 그 흥겨운 노래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이 그룹인데 왜 그룹 이름을 자자로 줬을까? 제가 이 스마트폰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예, 1996년 11월에 남녀 각각 두 명 혼성 그룹으로 결성을 됐는데 1집에 일루전을 발표했고 예, 그룹 이름을 자자로 만든 뜻은 자자선선 유명한 팀이 되자고 만든 명칭이랍니다. 아. 파블로 이거 알았어? 아, 파블로도 몰랐대요. 기술감독 알았어요? 아, 젊은 분인데 저분도 모르는데. 모르면 찾아봐야 됩니다. 아, 이제 알겠네. 예, 모르면 뭐든지 찾아봐야 돼. 아, 그래서 자자구나. 나는 버스 안에서 자자, 슬리핑 하자. 그래서 자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 우리, 돈가스 퀴즈를 한번 써먹읍시다. 자, 자자의 버스. 자자선선 유명해지자. 그래서 자자랍니다. 자, 일단 그러면 퀴즈 정답, 노래 들었으니까. 1번 1200원이에요. 네. 2번 12000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서울 마을버스 요금 1200원. 간선 지선 버스 요금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1400이라 그랬나? 예. 네. 자, 첫 번째 당첨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1654님께서 의견을 보내셨는데 문자로 저기요. 1200원 너무 쌉니다. 분당은 1550원인데. 어, 그래요? 어, 그래요? 분당 1550원입니까? 마을버스가? 어, 거기에 비하면 진짜 서울 마을버스는 되게 싸네. 1200원이면. 또 싸다고 그러면 또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승객들께서는 또 응? 너무 뭐가 싸냐 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분당보다는 제가 싸네요. 네. 새싹 문자로 7011님이 문자를 주셨네요. 정답은 1번 1200원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라는 거를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재밌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7011님. 감사한데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걸 안 적으셨어요. 예. 7011님 문자를 다시 한번 뭐 받고 싶다. 누구하고 같이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요거 좀 하나 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도 새싹 문자 많이 오셨네. 5832번님께서 당첨이 되셨어요. 네, 정답은 1번 1200원이고요. 남양주에 사는 58개띠입니다. 남자고요. 자영업하고 삽니다. 근데 일이 너무 없어갖고 택배 하차 오전 알바하고 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남양주의 고기 모듬 세트를 받고 싶어요. 아내하고 둘이 가서 먹겠습니다. 네. 5832님, 58개띠시네. 저보다 두 살 형이신데, 밖에서 지금 저 전화 연결 인터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현장이 아주 너무 연결은 됐는데, 택배 하차 작업장이라 그런지 현장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문자만 소개해달라고 그러셨대요. 5832님께서. 예. 자, 우리 남양주 개띠 형한테 예, 보내드릴게요. 남양주 고기 모듬 세트라고 하셨어.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에 고기 모듬 세트 식사권 보낼 테니까 시간 내서 아내분 모시고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면 사장님이 아주 정성껏 고기도 잘 구워주신다 그러더라고요. 3814번님 당첨됐어요. 안녕하세요. 일구형. 정답 1번 1200원입니다. 나는 코다리 식사권입니다. 왜냐하면 당첨된다면요. 며칠 뒤면 올해로 결혼한 지 36주년 되는 아내와 같이 가서 곡차를 한잔 같이 하면서 자축하고 싶습니다. TBS의 빠른 정성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다리 식사권. 네, 결혼 36주년 되셨답니다. 예. 자, 3814님께 코다리 식사권입니다. 자, 용인 동백의 코다리 명가에 점심 특선 세트 2인 식사권 보낼 테니까 가서 곡차, 예, 요거 뭐 별도로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해서 딱 한잔하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눈에 띄는 뉴스인데요. 요런 이야기가 있네요. 5만 원권 심사인당 있잖아요. 예. 5천 원권은 율곡이고 요 화폐의 영정을 그린 선생님이 아호가 일랑. 예. 한일자에 물결 랑자를 쓰시네요. 일랑. 예. 이종상 화백이라는 분인데 어제 타계를 하셨다고 합니다. 향년 88세를 일기로 타계를 하셨다는데 고인은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를 거쳐서 서울대 미술관장 등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분이 똑같이 그리셨구나, 영정을. 5만 원권에 들어가 있는 엄마 신사임당, 5천 원권에 있는 아들 율곡이 선생. 네, 그렇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쭉 발표 더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김충훈 씨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나이가 먹는다는 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60, 70대다 보니까 웬만한 건또 웃어넘기시도 있다. 김치훈 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제가 문자 소개해드렸던 분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를 난생 처음 듣고 계신데 어우 재밌네 이렇게 하신 분 계셨어요. 7011님께서 예, 선물을 좀뭐 받고 싶은지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그런데 선물이 뭐가 있어요? 저는 대구에서 듣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7011님께, 네, 파블로 PD가, 네, 알아서 선물을 보내드리는 걸로, 하는 거지? 파블로. 응? 전화를 연결을 해보려는데 7011님께서 전화를 안 받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7011님서 02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뜨면은요, 휴대폰으로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가 전화를 걸고 있는 거야? 둘이 거기 앉아 있으면서. 응? 어디서 전화를 해요? 아, 저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바빠, 예. 그러면, 예, 전화 7011님, 대구에 계신 7011님 전화 연결을 계속 하면서, 네. 자, 9월부터 저희가 시작하는 광고를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0: 만 괜찮습니다.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3: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김다나가 부릅니다. 1억.

0: 김다나 씨가 효녀 가수로 정백이나 했죠. 예, 당신이 최고랍니다. 네. 어, 노래 좋네요. 예. 자, 지금 대구에서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를 역사적으로 처음 듣고 계시다고 하는 7011님을 우리 기술 감독님의 노고에 힘입어서 전화 연결을 했네. 잘했어. 저 밖에 저 아저씨 딱 두 명 있어요. PD하고 기술 감독. 아내는 저 혼자 있고. 대한민국 어딜 가도 이렇게 라디오 방송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여기밖에 없을 텐데요. 예. 밖에 두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대구의 7011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 여성 청취자시네.
1: 네.
0: 아, 저는 남성 청취자인 줄 알았는데.
1: 아, 예.
0: 아이고, 예. 대구 어느 시내에 계세요?
1: 아니, 시내도 아니고 그냥
0: 대구에. 예. 대구. 예, 대구 쪽에 서울. 계시고. 예.
1: 예,
0: 예. 어떻게 예. 해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뭘로 들으세요, 근데? 지금?
1: 아, 노트북에 틀다 보니까 나길래
0: 노트북을. 예. 켰는데.
1: 예, 유튜브. 예, 예.
0: 아, 노트북이 아니고 유튜브.
1: 예, 예, 예.
0: 아, 그러셨구나.
1: 네.
0: 아니,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유튜브가 떴어요, TBS가?
1: 예.
0: 오.
1: 유튜브 자주 보다 보니까 뜨길래.
0: 그러셨구나.
1: 봤거든요. 예.
0: 아, 이게 오늘 하여튼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1: 예, 예.
0: 어떠신데요, 그래서?
1: 재밌네. 예.
0: 그냥 재밌다 그러면 너무 짧아. 뭐가 재밌었어요?
1: 예.
0: 뭐가 재밌었어요?
1: 아, 그냥 뭐, 뉴스도 전해주시고. 예. 뭐, 예. 다양하게 뭐 전해주시니까 재밌게 전해주시고. 예.
0: 저, 제가 그 노래 소개할 때 노래 따라 부르는 건 들어보셨어요?
1: 아, 그거는.
0: 아, 그것도 못 들으셨구나. 예. 예. 예. 예. 제가 누군지는 혹시 아세요? 진행하는
1: 예,
0: 사람.
1: 예, 예, 예.
0: 누군지 알고 계세요? 제가.
1: 예, 예전에 그 아나운서.
0: 아, 맞아, 맞아. 아유, 고맙습니다.
1: 예, 예.
0: 아.
1: 예, 예.
0: 옛날에 저 MBC에서 주말 앵커. 예, 뭐 이런 거 했었어요. 예. MBN에서도 하고. 예. 그러시구나. 예. 계속 내내 거리시기만 하니까 제가 막 땀이 나. 그냥 막 끊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뭐 다른 일 하고 계신데 기술 감독이 억지로 막 연결한 거 아닙니까?
1: 예, 일하다가 잠깐 나와서.
0: 아, 그러셨구나. 예, 어디 예. 직장이세요? 댁이세요?
1: 예, 직장이.
0: 아, 이제 나와서 전화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
1: 예. 예.
0: 직장이시고. 오래 하면 안 되겠네. 또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1: 예.
0: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여기까지만 저 인터뷰 하고요. 네.
1: 예.
0: 저 바쁘신 것 같고 7011님한테 저 PD 별명이 빠블로거든요. 빠블로. 예, 빠블로가. 예. 어, 나눔 선물이라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는 선물이 있어요.
1: 네. 예.
0: 그거를 또 저희가 중간에서 거강꾼을 하면서 다른 청취자한테 연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적당한 거. 저거 어때요? 오란다 세트 하나 보내드릴까요? 제가?
1: 예, 예.
0: 오란다
1: 감사합니다.
0: 과자 있잖아요. 예.
1: 예, 예.
0: 요거
1: 예.
0: 괜찮으실 것 같아요. 파주시안과 쌀과 미래.
1: 예.
0: 오란다 강정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예, 빠블로, 오란다 세트, 거기. 저 밖에서 딴짓 하고 있어, 하여튼, 쟤는. 저기, 알겠습니다. 요거 보내드리도록. 예. 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가끔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예. 네, 듣고 계십니다.
0: 네, 아이고. 네. 대구에서 유튜브로 허리케인 라디오로 오늘 처음으로 들어본 청취자님하고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번에는 7086번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예, 명절에 필요한 인천 목이버섯을 받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기원하고요. 네, 7086님께. 아, 이제 추석 명절 다가오니까 잡채들 하셔야 되니까 목이버섯이 아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네요.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8856번님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남편하고 주말 농장 가는 길이에요. 요런 분을 한번 연결해봐. 아, 요런 분은 이제 재밌게 얘기하실 것 같다. 기술 감독님, 8856번님 한번 연결해보세요. 남편, 저 듣고 계세요? 8856번님? 전화 가면 좀 바로 받아주세요. 남편이 농사 지은 배추로 김장을 하려고 합니다. 맛있게 김장을 담아서 보관할 김치독을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기만 했는데 참여합니다. 예. 자, 저희가 8856번님께 김치독을 드리는데 이만한 이따만한 큰 항아리 김치독은 아니고요. 저 화장지 들어가는 크리넥스 같은 티슈 통 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거기에 예, 김치 한 반 포기 정도? 예, 한 포기 정도?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네, 냉장고 안에서 김치 냄새가 차단이 돼서 냄새가 안 나고 오래 간다. 그런 김치 사각 항아리입니다. 보내드릴게요.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전화 가면 좀 받아주시고요. 전화 연결하는 동안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상철 가수가 부릅니다. 대한가수협회 현 회장이죠.

0: 네, 박상철 씨의 시작이반 듣고 왔어요. 이제 슬슬 가을 들어보고 이제 추석 다가오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이제 행사들 많이 하는데, 예, 저희 고향, 예, 안성 죽산 이쪽에서도 추석 연휴 때 죽주 대고려 문화축제라는 걸 하는데요. 박상철 씨가 여기 초대가수로 출연을 하네, 25일날. 추석 당일날. 또 김수찬이도 출연을 하고요. 아, 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0122님께서 빠블로 PD가 딴짓 하다가 진행자한테 꾸중 듣는 거 너무 웃기네요. 자, 그 딴짓을 왜 그래? 대체도 내일 모레 환갑이라니까요. 아 이거. 아 그리고 주말농장 지금 이동하신다는 8856님 지금 기술 감독이 전화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왜? 아니 아주머니가 받을 줄 알았더니 남편분이 받으셨어요.
1: 예, 예, 예.
0: 네네. 지금 아 소리가 잘 정확히 잘 안 들리는데 어디 주차하셨어요?
1: 네 예, 주차 해놓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0: 네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계신 데는?
1: 지금 주차 해놓고 잠깐 식사하러 들어왔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동네가 어디 계시냐고 휴게소예요?
1: 네.
0: 휴게소?
1: 아니요. 마을에 있는 식당에 식사를 잠깐 하러 들어왔어요.
0: 아, 그러니까 그 마을이 동네가 위치를 좀 알아도 될까요, 제가?
1: 아, 여기는 부천이고요.
0: 아, 부천이시고, 네.
1: 네.
0: 그럼
1: 네,
0: 이제 주말 농장을 가신다 그랬는데 어디 있어요, 주말 농장은?
1: 아, 부천 까치울 마을 옆에 있습니다.
0: 예, 그러시군요. 옆에 이렇게 네. 좀 소음이 들리는 게 지금 무슨 식당에 뭐 숟가락 같은 소리예요?
1: 아, 그런가 봐요. 잠깐 나가서 받겠습니다.
0: 아, 그래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금방 끝날게요. 네.
1: 네, 네, 네.
0: 자, 무슨 농사를 지으세요, 거기서?
1: 거기서 이제 봄에는 상추.
0: 네.
1: 뭐, 또, 감자, 가지, 오이. 예. 네, 뭐, 이런 채소를 짓고요.
0: 예. 배추도 네. 지금 저 키우고 계신다면 김장 담글라고.
1: 네네네.
0: 몇 폭이나 심으셨어요?
1: 배추는 한 30폭 정도 심었습니다.
0: 아, 아담하게 심으셨네.
1: 네.
0: 그 30폭이면은 김장거리가 되나요? 좀 적은 거 아니에요?
1: 네, 두 사람 사니까.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어떻게 저, 허리케인 라디오는 가끔 들으세요?
1: 네.
0: 오, 그러면은 지금 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1: 네?
0: 마일리지? 연세가 아, 어느 정도 되십니까?
1: 아, 지금 83입니다.
0: 예?
1: 83.
0: 아, 죄송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어이구, 큰 형님이시네. 아, 저는, 아, 네. 정말, 한 70 정도 되신 줄 알았어요.
1: 아,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봅니다.
0: 아, 죄송합니다, 이거. 예, 예.
1: 아니에요. 아니, 너무 반갑고요.
0: 예.
1: 제가 그 운전을 좀 자주 하는 편인데
0: 네.
1: 농장에 가서 이게 갖고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서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그걸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졌어요.
0: 그러면 1년 내내 이제 농장을 출퇴근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챙기시고 취미 활동도 하고 계시고
1: 네네
0: 또 뭐가 좋아요 그 주말 농장 그 전원 농장 하시니까.
1: 그거 하면은 이제 철마다 내가 무공에
0: 네.
1: 무공에 모든 채소를 갈아서 소소해서 먹고 예. 약은 하나도 안 씁니다.
0: 아 약을 안 치시고.
1: 네 퇴비는 그 자연 퇴비로 쓰고.
0: 완전 유기농 하시는 거네 유기농.
1: 그렇죠 유기농이죠. 네.
0: 아니 근데 그 워낙 그 큰형님 땅이에요 아니면 빌려서 하시는 거예요?
1: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0: 빌려서 몇 평이에요?
1: 한 120평 됩니다.
0: 120평. 그 얼마예요? 네. 임대료는 얼마나요? 임차료는?
1: 임차료는 뭐 한 20만 원 정도.
0: 연 20만 원.
1: 네네.
0: 아, 몇 년째 하고 계세요?
1: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실 거고.
1: 그럼요.
0: 예. 언제까지 하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1: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0: 계속해서.
1: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
0: 네, 좋습니다. 네, 저기 네. 그러면 우리 큰형님 이렇게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1: 네네.
0: 그 건강하기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네. 그 아니, 신재동 KBS 전국 노래자랑 있죠?
1: 네네.
0: 거기에 신재동 악단장으로 거기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KBS 그거 네. 보면.
1: 네네네.
0: 거기에 신재동 악단장이 작곡하고 본인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1: 네네. 네.
0: 99100백이라는 노래. 그거. 네네. 99, 네.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예. 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아유, 예. 여기까지만 하래요, 저 PD가. 시간 없다고. 예. 다음에 네, 또 큰 형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1: 네, 너무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0: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부천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큰 형님과 인터뷰해 봤습니다. 최일거리 캔 라디오 광고 듣고 옵니다.
2: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2588이 있잖아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2588
4: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자, 99백백은 3부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 통증 클리닉 갑니다.

0: 만 9천 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V

0: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TBS 교통정보.
5: 이 시각 고속도로에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우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터널 부근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는 사고 난 지 2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사고 처리 중입니다. 현재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만 통행 가능하다 보니 안산분기점에서 팔곡분기점 쪽으로 정체했고요. 반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이 때문에 바람 나들목 지날 때 잠깐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새마을 부근에 고장난 버스는 조금 전에 정리가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새마을 부근에서 서행하고 용인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청주나들목 부근에 장애물이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네, 아까 여든셋 먹으신 큰형님, 부천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큰형님을 위해서 KBS 악단장 신재동 씨 작사, 작곡, 노래합니다. 구구백백.

0: 달라요.
1: 네, 99백백 신재동 악단장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부천에 농사지러 가시는 큰형님 잘 들으셨습니까? 배추를 딱 30포기 키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올겨울 김장 아주 맛있게 잘 담그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정다운 동네의사 통증의학 전문의 김영건 원장, 자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은 가수예요. 행사 대통령 피터펀 씨가 보조 MC로 조금 이따 스튜디오에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통증과 관련돼서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미리미리 문자를 짤막짤막하게 좀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최유의 허리케인 라디오. 아, 요새 바쁘네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정미소가 부릅니다. 사랑이 샤르르. 정미소 씨가 장미소 씨. 죄송 장미소예요? 죄송합니다. 장미소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이 샤르르.

0: 어깨 아파서 미치겠다, 어깨 통증.
1: 허리가 아파서 돌겠다, 척추 통증.
0: 죽지 못해 걸어다니다, 관절 통증.
1: 밤마다 아파서 잠 설친다, 신경 통증.
0: 코간마마보다 무서운 대상포진 등 세상의 모든 통증을
1: 체해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웃고 삽시다. 더 피터펀바
2: 정다운 동네의사 김영권 원장의 통증 클리닉.
1: 아야야야 이런 이런 아프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마 울긴 왜 울어.
0: 이도까지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성경무사 잘하네. 네. 자, 오늘 상담 보조 알바로 행사 대통령 피터퍼 씨 나왔습니다. 인사드리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오짜라 오짜 오따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차칭 타칭 행사 대통령 피터퍼입니다.
0: 아이, 좋습니다. 이어서 만성 급성 세상의 모든 통증을 치료하는 정다운 동네 의사 통증 전문의 김영건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김영건 원장도 한 2, 3주 만에 왔네.
2: 네, 맞습니다. 네, 3주 그래요. 만에 뵙습니다.
0: 좋습니다. 자, 이 오늘 저 수요일 이 시간에 함께할 상담보조 행사 대통령 피터폰 씨.
1: 네. 에,
0: 오랜만에 지난번에 한 두 달 전에 한번 나오고.
1: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동안에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0: 아~ 예 이거 베스트셀러입니까?
1: 아니 근데 그 인터넷 판매 한 군데서밖에 안 해요.
0: 한 권밖에 안 나갔다고?
1: 아니 이 그 인터넷 판매 다 깔릴 줄 알았더니 네. 지역 서점 그 출판사에 맡겼더니 인터넷 서점에서도 어렵게 네. 판매가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요즘에 그래서
0: 잘 안 팔린다 이거지?
1: 아니요, 좀 반응은 괜찮습니다.
0: 무슨 책인데요, 이게?
1: 오, 제가 이제 그
0: 마이크 앞에 딱 펼쳐놨어 지금.
1: 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이렇게 자기 개발서 형식으로 좀 몇 권 낸다고 했는데, 요번 지난주 주말에 네. 트로트로 풀어가는 그 웃음 소통 네. 피터폰의 북콘서트 했었는데 오신 분들이 웃다가 울다가 아. 감동 받아서 또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했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예, 예. 제가 이제 소통 강연을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에서도 네. 금요 그 부산에 네. 워크샵 1박 2일을 제가 갔다 오고요.
0: 강연 문의가 온다.
1: 네.
0: 아이 좋네.
1: 네. 연말에도 벌써 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도
0: 벌써 예약됐어요.
1: 12월 달에 예약됐습니다.
0: 네. 좋네.
1: 많이 예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러면 저 북콘서트 하면서 특강도 하다가
1: 네.
0: 노래도 좀 불러드리고
1: 트로트가 50% 강연이 50% 그렇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자고요.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김영원 원장 통증 상담하는 날이다. 네. 네. 여기까지만 해.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한데요. 요만큼이라 네, 주셔가지고.
0: 마케팅 여기까지만 해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0: 자, 피터폰은 어디 아픈데 없어요?
1: 아, 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예, 눈이 좀 아픕니다.
0: 눈이?
1: 예, 요즘에 침울침울합니다. 예. 예, 요건 지금 신경과하고 좀 그
0: 안과 관계, 아니야 안과?
1: 예, 그리고 관계가 없죠.
0: 당뇨 있어요? 당뇨?
1: 어머니가 당뇨가 있었는데 저는 당뇨 위험군입니다.
0: 아, 저거구나. 그 전 단계.
1: 예, 전 단계.
0: 나하고 똑같은 거야.
1: 아, 그렇군요. 뭘 조심해야 돼?
0: 약 먹어요?
1: 아니, 이제 약을 오늘 첫 달 먹어봤습니다. 약국에 갔더니 뭐 이렇게 쉽게
0: 그러니까 눈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네. 저 김영걸 원장님 제가 이제 당뇨 몇 번 말씀드려서 네.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1천만 명이 당뇨 전 단계부터 있다는 거야.
1: 아, 그렇군요.
0: 되게 많아요. 대사질환이.
1: 우와, 5분의 1 정도.
0: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합병증이 무서운 거래. 당뇨는 당뇨 자체보다도 합병증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이 눈.
1: 아, 눈이군요.
0: 신장.
1: 아.
0: 그다음에 여기 발 이런 거.
1: 오. 네,
0: 이런 거거든. 아, 뭐 그렇지 젊은 분이라 뭐
1: 아니,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주변에 많은 분들이
0: 뭐 피터폰 씨야 뭐 신장이 이렇게 높지가 않으시니까
1: 예, 예.
0: 아플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 네 그러니까 뭐 지나가더라도 부딪힐
0: 뭐가 좀 길어야지 여기저기 아프지. 워낙 짧아가지고
1: 문 들어올 때도 다른 분들은 고개 숙이고 들어오는데 저는 그냥 펴고 들어오잖아요.
0: 아니 그 피터폰 그 약을 오늘 처음 먹었다는데 그러면.
1: 약국에 갔더니 그 눈 좋아지는 약을 그 이렇게 바구니에 놓고 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뭡니까? 그때 이거 먹으면 눈 좋아진다 그래서 그냥 한번 사서 먹어봤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이제 약국에 이렇게 있는 거는?
2: 이제 눈 건강에 좋다고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영양제를 네. 이제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도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근골격계 이제 통증 보는 의사니까 제일 먼저 체크해 보고 싶은 게 네. 목이 잘 뒤로 이렇게 젖혀지는지를 알고 싶어요.
0: 해봐요.
2: 끝까지 한번 젖혀보겠어요.
1: 목은 굉장히
4: 그러세요?
2: 아, 제가, 아 좋네요. 제가 한번 뒤로 네. 이렇게 젖혀서 눌렀을 때 불편하진 않으실
0: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 당뇨하고 뭐 상관 있어요?
2: 아 눈에 눈이 침침하신 아, 눈이. 분들이 네. 이제 목 목에서 목 근육이 긴장하면서 이제 아, 머리로 가는 말초신경이 아, 눌리고 그러면서 오. 눈이 막 이제 그 뭔가 무겁다 혹은 두통이 생기거나 이제 뿌옇게 보인다 뭔가 구름이 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목 치료했을 때 좋아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의 눈 합병 그런 염려보다는 네네. 근골격적인 측면에서
2: 네 제가 이제 그걸 보는 의사니까 네. 네, 소개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당뇨 관련된 어떤 시신경병증 이런 거는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인데 네. 그게 지금부터 걱정하실 거는 아니고 당 조절 잘 하는 게 우선이다.
0: 당 조절.
1: 예, 예, 당을 잘 조절해 주면요.
0: 당 조절이라는 예. 거 알아요? 피터폰 씨?
1: 여당도 있고 야당.
0: 여보세요. 이제 시작이네 여기는. 아니 저 본인 저 뭐 공복 혈당 그런 거 체크 안 해봤겠네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겠네.
1: 그런 거 안 해봤어.
0: 알았어 됐어. 예,
1: 그런 거 좀 나중에 끝나고 그런 얘기해서.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0: 자 됐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마취 통증의 전문의 김영건 원장입니다. 상담받고 싶은 분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상담 보조 알바 네. 피터폰 씨하고 두 분이 자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가 사연을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5150 쓰시는 분께서 69세 여성입니다. 이따금씩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을 것 같고 엉덩이는 오른쪽이 아픕니다. 많이 아플 때는 등에 주사를 맞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원장님.
0: 다리가 저리신데 오. 허리가 아프다 또.
2: 네? 네네. 이제 다리 저리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허리에서 신경 눌리는 증상. 그러니까 흔하게는 척추관 협착증이죠. 이 나이대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오. 허리가 점점 앞으로 상체 전반적으로 앞으로 굽게 되고 허리 아래쪽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자극받으면 지금처럼 저리고 힘이 안 들어가는 그런 증상처럼 주저앉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엉덩이 주변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대둔근, 중둔근 이런 큰 근육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엉덩이 근육도 제대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엉치가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허리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등이라고 표현 주셨는데 허리에 아마 주사를 맞고 계실 거예요.
1: 얼마나 네. 아프시면.
0: 그래 아플 때는 등에 주사를 맞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사 치료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약을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위에 놓는지도 중요한데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허리에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요. 허리에 신경을 눌리게 만드는 그 등, 흉추 쪽에 주사 놓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관절 앞쪽으로 주사 놓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그 주사 맞을 때 이쪽으로 맞는 어떤 그 원리를 알고 싶다 이렇게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좀 하면은 네. 친절히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0: 지금 5150님의 뭐 문자를 보니까 아마 통증 전문 병원을 지금 다니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그런 것 같습니다.
0: 주사를 맞는다 그러니까?
2: 네.
0: 근데 만약에 정형외과적으로 저 사안을 접근을 한다면
2: 네.
0: 그 허리 협착 저 부분을 먼저 뭐 시술을 한다거나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2: 아. 시술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술을 하려면은 척추 안에 있는 척수 주변으로 주사를 해야 돼요.
0: 네.
2: 그러니까 신경 주변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손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쪽에 혈종이 고여서 이제 뭐 하지 마비가 온다든가 이런 식의
0: 큰일 나지요?
2: 네,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위험성을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시술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등이라든가 허리 주변부 근육 네. 이런 쪽으로 치료하는 방식으로
1: 이런 분들한테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간단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건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2: 네.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건 거만한 자세입니다. 가슴 펴고 허리 편 자세에서 턱을 들어주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경추신전과 경추가 그러니까 펴지는 거죠. 요추, 허리 펴지는 것도 함께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자꾸 앞으로 구부러지는 게 이제 저는 이제 두 발로 걷는 인간의 숙명 같은 건데 그 숙명이 이제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생각하거든요.
0: 이분도 69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저도 66, 67하니까 앞으로 좀 자꾸 좀 구부러지는 것 같아 나도. 가끔 걷다 보면 나이를 먹어서.
1: 그러면 제가 취미 활동을 하나 추천드려야 돼요.
0: 뭔데요?
1: 요즘에 저 파크골프 많이 나가는데요. 네. 파크골프 나가거나 밖에 나가면 가을 하늘 예쁘잖아요. 네, 네. 하늘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제가. 하늘 사진. 하늘 사진을 찍는 습관을 들이면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 굽는 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0: 알았습니다. 예. 아, 좋은 처방이야.
1: 아니, 습관을 또 하나 정도 취미로 가져가면
0: 좋을 어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세요? 네.
1: 아니, 의사, 아니, 의사, 요거 황기순 형님이 주신 건데.
2: 상당히 화려하신데요. 예.
0: 자, 아. 이제 다른 청취자 문자 네. 소개해 주세요.
1: 992 하나 쓰시는 분께서 저는 택시를 하는 인데요. 운전하다 보면 종아리만 아프대요. 허리 이런 데는 괜찮고요. 오른쪽 종아리만 아파요. 왜 그런가요?
2: 아, 이거 굉장히 흔한데요. 오른발로 이제 운전할 때 자꾸 그 브레이크 같은 걸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엑셀 브레이크 밟으면서 종아리가 아픈데 사실은 종아리 근육이 아니고 앞쪽에 있는 앞정강근 주변부로 아마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발이 이렇게 있으면 네. 발등 앞쪽을 자꾸 이렇게 풀어주려고 노력하시면 좋아요.
0: 예. 발목을 좀 풀어주셔야 된다.
2: 네. 네. 발목, 발을 잡고 발 바닥 쪽으로 자꾸 이렇게 당기는 예. 그 앞정강근 스트레칭하는 그 자세를 예. 자꾸 하십시오.
0: 9912를 참고 좀 해주시고요. 뭐 예. 1년 360일 택시 안에서 좁은 데서 계속 오른발을 쓰시니까 네. 스트레칭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런
2: 네,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1: 6063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이것도 병인지 모르지만 저는 1박 2일로 보통 100대 명산 7개를 거뜬하게 다니셨대요. 오,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다녀도 발바닥이 많이 아픈데 이것도 족저근막염인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2: 네네. 문자에서 그 느껴지는 게 좀 억울한 심정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 거뜬히 다니시던데 갑자기 아프시니까 아마 억울한 마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발바닥 족저근막염일 가능성 매우 높고요. 네. 그리고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잘 버텨오던 종아리 그리고 그 발바닥에 있는 근막과 근육들이 이제 조금 힘들다, 쉬고 싶다라고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그 퇴행성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실은 키워왔던 건데 이번에 아프신 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뼈가 자라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와. 뼈와 뼈를 잇는 인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 네. 인대에 석회가 끼면서 자라면서 뼈가 자란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치료가 좀 이제 길어지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서 그 퇴행성 변화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진료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한자인데 네. 이 발족자의 아래 젖자 뭐 이런 거거든요.
2: 아 맞습니다.
0: 발바닥에 근육의 네. 근막. 근육막에 염증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족저근막염.
2: 예, 정확합니다. 예.
1: 한자로 풀어보니까 예.
0: 그 이걸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족저근막염 걸린 분들이 많다 네. 그러는데,
2: 네.
0: 그러니까 이 백대 명산을 그냥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 워낙 발바닥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건지,
2: 네.
0: 아니면 이제 다른 인체 내에 또 다른 뭐 허리에서부터 아까 협착증에 그런 원인에 대해서 또 생기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2: 네, 그 우리 발바닥은 그 체중을 이제 견디는 구조물이고. 그 체중을 견디기 위해서 발이 아치를 띄고 있거든요.
0: 네,
2: 아치
0: 그렇죠.
2: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 아치 형태의 바닥에서 네. 이제 텐트 친 것처럼 이렇게 짱짱하게 버텨주는 구조물이 족저근막이에요. 이제 이 탱탱하게 이제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하중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점점 이렇게 산 같은 데를 다니면 발목이 많이 흔들리게 되거든요.
0: 네.
2: 그러면은 이 체중 부하가 이제 효과적으로 되지 않으면서 이 족저근막을 더 심하게 당기는 그런 상황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0: 네.
2: 그러면서 이제
1: 그 네. 3577님께서도 그 질문이 비슷한 것 같아서 바로 제가 네네. 말씀 좀 드릴게요. 이분도 족저근막염이신가 봐요. 네. 아내가 몇 개월 전부터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주사치료와 한의원 침치료를 병행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별다른 차로가 없으시고 치료는 길어지고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우신 난관에 부딪히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질문해 네. 주셨거든요.
2: 아마도 그 아프신 그 부위를 열심히 치료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병원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병원에서 일단은 아프다고 하면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가 딱 하나만 있지 않고 종아리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뭐 언급했었던 앞정강근 이런 주변에 있는 다른 근육들 그리고 허리에서 신경 눌리는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는 거를 보통은 추천을 하고 있고요. 저는 통증의학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그리고 더불어서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발을 이렇게 그 땡기거나 꺾거나 이러는 동작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0: 아.
2: 네, 아마 스스로 발목을 움직여 보시면 아픈 동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동작을 스스로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보시면 좋습니다.
0: 네. 네.
2: 스트레칭을 이제 이게 화면이 좀 그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발을 앞으로 당기는 동작을 하면서 앞쪽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힘든 분들은 이걸 천천히 이렇게 수동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0: 네.
2: 안쪽에서 바깥 그러니까
0: 발목을 이렇게 힘이... 딱 펴고서 수평으로 이렇게 해보는 스트레칭을 해봐라.
2: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내가 힘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손으로 이제 발목에 있는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죠.
0: 손으로 예. 이렇게 하면
1: 이런 경우로 의자에 앉아서 하셔야 되겠네요.
2: 네, 맞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혹은 침대에 이제 누워서 이렇게 살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천천히 손으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스트레칭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0: 네.
2: 물론 이걸 이제 보는 통증의학과 병원에서 제대로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요.
0: 예. 네. 있죠. 어쨌든 뭐 김용원 원장 입장에서도 문자로만 상담을 해드리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2: 그렇죠.
0: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네. 통증의학이든지 정형외과를 병원을 한번 이게 이분은 다니고는 계신데 차도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네. 한번 통증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통증 전문의의 제안이었습니다.
2: 네.
0: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우리 또 대한가수협회 이사죠.
1: 아, 네,
0: 피터폰 씨가
1: 네.
0: 아까 저 2부에서는 대한가수협회 박상철 회장 노래도 틀었는데.
1: 어, 네 힘들어 놓고 들었습니다. 네
0: 시작이 반
1: 시작이 그렇지, 반 그렇지. 예, 그러니까 치료도 네. 시작이 반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네. 치료를 잘 받으셔야 웃고 사실 수 있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 네. 피터펀 씨 대한가수협회 이사입니다. 예, 네. 웃고 삽시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피터팬 씨, 예, 웃고 삽시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마취 통증 의학 전문의 김영건 원장과 함께 여러분의 통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요. 상담받고 싶은 분 문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네. 시작해 주십시오.
1: 네, 2293번 쓰시는 분께서요. 통증 의학과에서는 족저근막염 해외 충격파가 효과가 있나요? 지금 남편분께서 4주째 와, 주 2회째 양쪽 팔을 다 받고
0: 해외 충격파.
2: 네. 와. 그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 2회 4주째 받으시는 거면 프로토콜대로 잘 받으셨고요. 다만 받으면서도 통증이 잘 해결이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도 또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신랑분이 받으시니까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통증 많이 좋아지셨다고 할 겁니다. 네. 예, 한번 물어보시죠.
0: 예, 네. 최충격파는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오,
2: 맞습니다.
1: 네. 계속해서 4585번 쓰신 분께서 지간신경종과 족저근막염의 차이점이 알고 싶으시대요. 연골주사는 어느 때 맞나요? 어떨 때 맞나요? 라고 질문해 네. 주셨습니다.
2: 네. 일단 차이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간,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에 아. 신경이 이제 부어 있는 상황을.
0: 지간이 그러니까 발가락 진짜
1: 사이.
0: 아, 네, 맞습니다.
1: 아, 그래, 사이.
2: 발가락 사이에 이제 신경이 부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족저근막염은 아까 말씀드린 발바닥 근막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0: 그렇죠. 네.
2: 이제 지간신경종은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다 촘촘하게 말초신경이 있는데 그 말초신경 중에 일부가 이제 신경종, 종양처럼 이렇게 부어 있는 상황을 이제 지간신경종이라고 부릅니다.
0: 아프겠네요.
2: 예, 아무래도 신경이 부어 있는 거니까 거기가 이제 자극되면서 아픈데요. 근데 그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은 게 족저근막염이든 지간신경종이든 그 결국엔 발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0: 그렇겠죠.
2: 네, 그래서 발가락 양말 신으시는 거 그리고 네. 운동화 신으시는 거.
0: 예.
2: 네, 요거 꼭 그 추천을 드리고요. 아. 발목이 불안정해지는 어떤 상황, 아까 뭐 등산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슬리퍼 신고 샌들 신고 밖에 행차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피할수록 좋습니다.
0: 네.
2: 네. 그리고 연골 주사는 네. 보통은 관절 안쪽으로 문제가 있을 때 쓰는 히알루론산을 연골 주사라고 부르고요. 그 무릎 관절 통증에 일단은 나라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고관절이라든지 발목 관절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도 쓸 수가 있고 의학 적으로는 이제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방식이지만 뭐 힘줄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작은 관절들에도 이런 히알루론산 주사를 써서 도움된다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병원마다 의사마다 조금 그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 무릎에서만 보통은 쓴다 이렇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9746님께서 교통 제보를 문자로 해주셨네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면 용담 터널 차량 화재로 매우 혼잡합니다. 우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용담 터널 앞에 예.
1: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 제가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2: 네.
1: 네. 그 제 주변에 그 행사장에서 맨발로 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강당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운동장이나 이런 데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행사장에서 흥이 네. 많다 보니까 막 뛰다가 저는 걱정되는 게 거기서 잘못 발에 찔리면 이게 좀 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좀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런 후배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한 3명이나 돼요. 주변에.
0: 그러면 네.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야지. 그 의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해.
1: 아니 그럼 혹시 아까 족저근막염이라고 네. 아, 그러니까 자, 뭐, 예.
2: 아, 이거 연관돼서 이제 맨발 걷기 하시면서 이제 발바닥 아파져서 오시는 분들 병원에 꽤 많거든요. 맨발 걷기가 이제 도움이 된다. 건강에 좋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의학적으로는 저는 아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뭐 지구에서부터 이제 음이온을 받아서 예. 뭐 이렇게 건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맨발로 걷는 게 균형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발목 불안정성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래 위, 뭐 땅 위를 걷다가 발바닥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균형이 그렇게 그 돌아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맨발 걷기는 저는 좀 지양하라 그렇구나.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0: 네, 크게 뭐 연관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약간 그래도 맥은 좀 잡아주네. 맨발 걷기가 이렇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1: 맨발 걷기, 네. 맨발 걷기 해보셨어요?
0: 맨발 걷기 뭐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죠. 네.
1: 저는 그 웃음 치료를 공부할 때 그 네. 맨발 걷기로 그 암을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소견이지만 암을 치유했다는 분도 이렇게 그 영상을
0: 맨발 통해서. 걷기를 통해서
1: 예, 예, 예. 네. 그랬는데
0: 그거는 개인적인 소견으로 치부하고 예. 자 문자를 네. 계속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2613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 디스크가 심해서 손가락 네 번째 다섯

0: 여섯 번째 손가락이 심하게 쥐가 나서 저리신대요. 계속 이렇게 만지면서 한의원 신경외과도 다니고 있는데 호전이 빨리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효과를 볼수 있으며 일하면서 할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1: 네. 이분한테는 조금 오늘 제가 독특한 스트레칭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이전에부터 제가 항상 말하던 이 거만한 자세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 이분은 그 변형해서 팔을 이 거만한 자세에서 팔을 완전히 펴고요. 엄지손가락을 뒤로 돌린 상태에서 뒤로 끝까지 젖혀주는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끝까지 젖히면은 여기 가슴 근육이 굉장히 땡기거든요.
2: 땡기는데요?
1: 예, 그렇죠. 이게 이제 목 디스크 심해서 손가락까지 저리신 분들은 거의 반드시 이렇게 구부리는 그 근육의 단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려드린 요 스트레칭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가는 근막을 스트레칭하는 굉장히 중요한 스트레칭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V자로 팔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뒤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뒤로 젖히는 겁니다. 이것과 동시에 턱을 약간 들어주세요.
2: 네.
1: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만한 자세보다 훨씬 좀 그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 자극이 올 겁니다. 가슴까지 이렇게 근육이 자극이 되는 요거를 좀 많이 할수록 근막이 좀 풀릴
0: 시원한데요?
1: 거예요. 네네.
0: 네.
1: 그리고 호전이 계속 안 되신다면은 저는 병원 그 통증의학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진료 한번 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1: 네.
3: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노래 한 곡 듣고 좀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희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고향 오빠.

0: 장태희의 고향 오빠 듣고 왔습니다. 자, 피터팬 씨 문자도 계속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6676번 쓰신 분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되는 할머니입니다. 2022년에 4번과 3번 사이에 철심 수술을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허리가 많이 아프고 골반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정도라고 합니다. 좋은 운동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0: 네, 허리에 아마 철심을
1: 허리인가
0: 누르신
1: 봐요.
0: 모양이에요.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프시다. 예.
2: 네.
0: 좋은 운동법을 알려달라.
2: 예. 일단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문제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제가 환자를 직접 본게 아니라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 딱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그 간주 나올 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0: 너무
2: 지금
0: 작게
2: 보면은
0: 그렸어.
2: 너무 작게 그렸나요?
0: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2: 네, 침대에 누워 있는 건데요. 제가 조금 크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0: 네네.
2: 침대에 누울 때요. 침대 끝머리에 이제 그 누워서 다리를 침대 바깥으로 이렇게 늘어뜨려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쭉 펴는 그러면은
0: 오케이.
2: 고관절 앞쪽으로 이제 스트레칭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크게 지금 그려봤는데 한번 그림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0: 아니 뭐 그림보다도
1: 나오네 나오네.
2: 네, 이제 좀 나오네요.
0: 말로 표현해도 뭐
2: 네,
0: 알아듣겠어요.
1: 다리만 나오는 거네 침대 바깥으로.
2: 네, 침대
1: 다리만.
2: 바깥으로 다리만 딱 나오게요. 천장 보고 이렇게 누우시는 상태에서
0: 오.
2: 다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0: 그래서 다리를
2: 고관절
0: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2: 예,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고요.
0: 그러면?
2: 그냥 쭉
0: 쭉
2: 펴기만
0: 편
2: 하는 겁니다.
0: 상태로 펴고
2: 예,
1: 있어요.
2: 이게 왜 이걸 하냐면 고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을 스트레치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고관절 앞쪽에 이제 중요한 근육이 허리에서부터 두껍게 오는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 스트레칭이 요 연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0: 하고 집에 가서 나도 내일 아침에 한번
2: 예,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0: 스트레칭도 잘될것 같은데
2: 네.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신 분들은 근데 이제 문제가 너무 밑으로 가면은 허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허리에 무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골이 침대 끝에 걸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골반이 고정된 상태에서 다리를 늘어뜨리셔야 됩니다.
1: 늘어뜨린다고요?
2: 네. 다리를 이렇게 쭉
0: 네.
2: 늘어뜨리는 거예요.
1: 아,
2: 그래서 고관절 앞쪽 근육이 이렇게
0: 늘어뜨린다고요?
2: 쭉 펴지도록 요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몸이 앞으로 굽는 게 거의 요렇게 아프신 분들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몸이 앞으로 굽지 않도록
0: 네.
2: 자꾸 이제
0: 거만한
2: 거만한
0: 자세.
2: 자세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큰 대자로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2: 예, 이게 사람 이제
1: 네,
2: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1: 아니, 이게 늘어뜨리는데 이게 모아서 늘어뜨리는 게 낫나요? 아니면 대자로 이렇게 양쪽
2: 네.
1: 발을 딱그 벌린 상태에서 늘어뜨리는 게 낫나요?
2: 상관없습니다.
1: 아, 네.
2: 근데 가급적이면은 그 편안하게 너무 안쪽으로 모으거나 이렇게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늘어뜨리면 그냥 약간 자연스러운 V자가 될 거예요, 다리가. 예, 그렇게 늘어뜨려 주시면
1: 예.
2: 가장 좋겠습니다.
1: 저는 힘을 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2: 예, 스트레칭은 힘을 줘서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힘을 뺀 상태에서 허벅지 앞쪽이 이제 늘어지면은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 계속해서 7789번님께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가운데 손가락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주사 치료를 3번 정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주사를 맞으면 수술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2: 네. 방아쇠 수지라는 게요, 이제,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었냐면은, 수지라는 게 손가락을 말하는데,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딱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총을 쏠때 방아쇠 당기는 것 같다 해서 방아쇠 수지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어요.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이 이제 힘줄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0: 되는데 이 힘줄과 힘줄집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 힘줄이 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은 부분이 이 힘줄집을 지날 때 딱딱 걸리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주사 치료를 해서 여기 주변에 염증을 해결하면 보통은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면은 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힘줄에 부어 있는 부분이 이제 너무 심한 거예요. 수술을 해서 이 부어 있는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들으신 겁니다.
1: 네. 네.
0: 일단은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는 저는 방아쇠 수지도 앞으로 몸을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많이 써서 생기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자꾸 펴는 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하나의 지급병일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482 하나번께서 그 쓰신 분께서요. 슬개건염.
2: 슬개가 아니고 슬개.
1: 아, 슬개는요. 죄송합니다. 이 슬개건염으로.
2: 무릎 슬개 거기가 이런 거.
0: 네, 맞습니다.
1: 그 아까 제가 눈이 안 좋아. 슬개건염으로 치료 중인데 무릎 굽히기가 힘들어서요. 스트레칭 운동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요.
0: 네. 슬개건염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가장 큰 근육을 이제 스트레칭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무릎 구부리기가 힘드시다고 하니까 저는 슬개건염이 치료될 거거든요.
1: 아.
0: 그 슬개건염 다 치료하고 나서부터는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허벅지 네. 앞에요?
0: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이요. 그러니까 네. 가장 이제 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1: 네.
0: 피터펀님 지금 서 계시니까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그 발목을 네. 같은 쪽 발목을 같은 쪽 손으로 잡고 쭉 늘려주는 겁니다. 한번
1: 이렇게
0: 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1: 아 구부린 상태에서
0: 아 다리를 요렇게 잡고 자꾸
1: 아 요렇게
0: 예. 예.
1: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0: 예 요렇게 잡고 이렇게. 허벅지 앞쪽을 자꾸 예. 늘려주는 겁니다.
1: 이거 옛날에 그 저기 이제 있잖아요. 그 저 우리 무슨 닭싸움 같은 거 할 때
0: 아 네네네
1: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했죠. 남자분들 그렇죠. 무릎을 이렇게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이렇게
0: 예
1: 여자분들 제치는 거네 정말
0: 네. 여자분들 닭싸움 할 때 자세로 허벅지 앞쪽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1: 시원하네요.
0: 예 중요합니다.
1: 잠깐 했는데도요.
0: 네.
1: 자 그러면 8424번 님께서 오른쪽 다리 아킬레스건 위쪽에 작은 밤알만한 게 붉어져 나와 있답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누르면 찌릿찌릿하고 그 부위가 어딘가에 세게 부딪히면 이 발까지 참기 힘들 정도로 찌릿찌릿하고 아프대요.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거 아킬레스건염이 생기는 그 증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거 네. 정형외과에서 진료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2: 아킬레스 네. 건염이다.
0: 네. 네. 계속 참고 그냥 다니시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발가락 양말, 운동화 꼭 기억해 주시고 정형외과 진료도 꼭 한번 보십시오.
2: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0: 예, 맞습니다. 이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1: 아킬레스 건이니까 중요하게도 빨리 가보시기
0: 그러니까.
1: 바랍니다. 네. 자, 8718번님. 왼쪽 다리가 무릎과 무릎 아래쪽이 통증이 있으시고 쑤시고 아픈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고 저도 모르게 뒤뚱뒤뚱 걷게 되신대요. 알려주세요.
0: 무릎과 무릎 아래쪽이면 대부분 무릎 관절염을 의심합니다. 예.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는 이제 무릎을 움직일 때도 힘든데요. 이렇게 그 초창기 증상은 특정 자세에서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단을 오르거나 내릴 때만 아픈다던가 아니면 걷다가 초반에 아픈데 그 다음에 좀 지나고 보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세요. 관절염이 아주 심하지 않은
1: 그
0: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데 이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1: 와.
0: 정형외과에서 꼭 진료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야, 저도 얼마 전에 그 저기 무대에서 그 어머님들이 계시길래 저도 흥이 폭발해가지고
0: 네.
1: 이거 있잖아요. 고관절을 갖다가 막 흔들었어요.
2: 놀래는 춤을 추는데.
1: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 살아오면서 하룻밤을 그렇게 아픈 적 처음이에요.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그 다음날 막둥이가 이제 그 집사람하고 이렇게 부축해서 갔는데 의사선생님 저를 딱 보더니 바로 엑스레이실로 바로 가라고. 진료실로 오지 말고. 딱 찍더니, 뼈에는 이상 없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 주사 치료로
2: 네. 이렇게 근육이 놀랐나 보지?
1: 예, 주사 다섯 방에
2: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어 그래.
1: 아니 네? 이게 또 그렇게 또 힘 그 즐거워하시니까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네. 제가 봉사할 나이가 아니고 봉사 받을 나이라 그래서 쇼크 먹었습니다.
2: 네. 자 최일구의 얼켄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네, 김용건 통증 전문의와 함께한 통증 상담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건 원장님 오늘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피터폰 씨도 바쁜데 여기 나와서 네. 이렇게 고조 MC 해주셔서 고맙고요.
3: 아,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네. 오늘 끝곡은 광표 씨 노래입니다. 추억의 포장마차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지금 남부지방은 전남 여수와 경북 포항, 경남 거제, 제주 일부 지역과 부산, 울산 등의 강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 남부바다와 제주 남쪽 바다에는 풍랑경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간판이나 가림막, 비닐하우스 등을 미리 점검하시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이상되니까 특히 갯바위나 방파제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할 때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반포까지 밀리는데요. 중간에 잠원나들목 조금목과 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 나서 2차로와 3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강촌 부근 2차로에서 하는 공사 때문에 잠깐 밀리고 있고 마곡터널 1차로에 사고 났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오이는 잘 먹는데 오이 소박이는 싫고, 토마토는 싫은데 토마토 소스는 좋아하고, 삶은 달걀 노른자는 싫은데 계란말이는 잘 먹습니다. 사람 입맛이라는 게 참 까다롭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굽고 삶고 섞는 방법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절대 손대지 않는 음식이 되기도 하니까요.
2: 누군가는 향 때문에 고수를 못 먹고 누군가는 가지의 물컹한 식감을 싫어합니다. 남들은 없어서 못 먹는다는 민트초코가 치약맛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민트초코라면 뭐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싫어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고 좋아하는 데는 꼭 이유가 필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1: 그러니 모두가 같은 음식을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이 맛있다는 걸 나까지 맛있게 먹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끔 궁금합니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도 싫어할 수 있을까요?
2: 편식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흔히 골고루 먹기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어쩌면 편식의 반대편에는 잡식이 있는 건 아닐까요?
1: 잡식한다고 해서 모든 음식이 맛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입 먹고 다시는 안 먹을 수도 있고 별 기대 없이 먹었다가 좋아하는 음식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많이 좋아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맛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 생각해보면 우리는 음식만 편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듣던 음악만 듣고 좋아하는 장르만 보고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방식을 찾기도 합니다. 그중에는 정말 싫어서 고른 것도 있지만 아직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1: 싫은 건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직 먹어보지 않았다면 한 입쯤 맛봐도 좋겠죠. 오늘은 음식부터 취향과 경험까지 우리가 골라먹고 있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미미시스터즈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첫곡 장기하와 얼굴들의 괜찮아요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48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시스터즈의 큰 미미.
2: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주 동안 잘
1: 잘
2: 지내셨죠?
1: 지내셨죠, 여러분?
2: 날이 완전 시원해졌어요. 그죠?
1: 맞아요. 저녁에는 좀 춥더라고요, 이제.
2: 진짜. 에어컨 바이바이.
1: 드디어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먹을 것도 참 많은 가을인데요. 그래서
1: 맞아요.
2: 오늘의 테마는 편식입니다.
1: 맞아요. 편식. 여러분은 편식하는 음식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도저히 못 먹는 음식도 있고요. 예전에는 입에도 안 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맛있어진 음식도 많아요.
2: 저도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게 재료 자체는 싫어하면서 어떤 음식에 들어가면 또잘 먹는 것도 있잖아요.
1: 맞아요.
2: 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가 입맛이라는 게꽤 제멋대로예요.
1: 맞아요. 그러니까 편식도 꼭 이 음식은 싫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냄새가 싫을 수도 있고 식감이 싫을 수도 있고 어릴
2: 그치.
1: 때는 싫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음식도 있고요.
2: 맞습니다. 그리고 편식은 꼭 먹는 것에만 국한되진 않잖아요. 음악은 늘 듣던 장르만 듣는다거나, 영화는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이 장르는 절대 안 본다거나, 여행을 가도 익숙한 음식만 찾는 것처럼요.
1: 맞아요.
2: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것저것 조금씩 편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 여러분은 어떤 걸 편식하고 계신가요? 죽어도 못 먹는 음식부터 남들은 싫어하는데 나만 좋아하는 맛, 먹어봤다가 생각이 완전히 바뀐 음식도 좋고요. 음악, 영화, 사람, 취미처럼 음악이 아닌 나만의 편식 이야기도 보내주세요. TBS의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2: 입맛이라는 건참 신기합니다. 죽어도 안 먹을 것 같던 게 어느 날 좋아지기도 하고 한때 그렇게 좋아하던 맛을 더는 찾지 않게 되기도 하니까요. 안녕하신가영의 입맛의 변화 듣고 오겠습니다.

0: 안녕하신가 형의 입맛의 변화 듣고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네요.
1: 아, 5145님, 아이가 편식을 해서 아내가 말했죠. 골고루 먹어야 키 큰다. 그 말을 들은 딸이 저를 보며 말하네요. 아빠도 골고루 안 먹었구나.
0: 귀엽다.
1: 귀엽다. 아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거야.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네.
0: 얘가 반면교사라는 게 있단다. 그쵸.

0: 배 보면서 많이 먹거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3983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미 시스터즈. 이제는 가을이라고 정말 말해도 괜찮은 날이네요.
1: 그렇죠.
0: 그 바람도 시원한 게 출석하기 딱 좋은 날이군요.
1: 아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반갑습니다. 3983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네, 예지 아빠빠님 미미즈 안녕하세요. 실망합니다. 자연사 하려고 실망 맛집 출석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대실망 기대해 주세요.
0: 오늘은 특별히 더 실망 하실 것 같기도 해요.
1: 오늘 진짜 또 다른 면으로 기대가 되는 날이에요.
0: 네, 또 편식의 테마인 만큼 네. 오늘의 실망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1: 꽃마리님 미미시터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셨군요.
1: 반갑습니다.
0: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소연이 아빠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바지를 사면 길이를 줄이느라 항상 수선비가 추가로 들고네요.
1: 제 얘긴가요?
0: 내 얘긴가? 아내가 쇼다리라고 놀리는데 정말 속상해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 더 속상해요. 미미 시스터즈도 키 큰 남성이 좋으시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1: 키 큰다, 키 작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0: 네, 소연이 아빠님을 편들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 뭐 키 뭐 크면
1: 뭐가 좋을까요? 정말요?
0: 저희가 작기 거. 때문에
1: 네, 너무 크면 또 기분이 나쁩니다. 상대적으로 다. 근데 어쨌든 아내분이 소연이 아빠님을 선택하셨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놀리는데도 이게 애정이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쇼다리면 어떻습니까?
1: 그럼요.
0: 사랑하는 여인을 쟁취하셨으니까.
1: 부럽당. 오일사원님,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요즘이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창가에 앉아 계절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재충전되는 기분입니다. 가을을 좀 더 만끽하고 싶어서 출석합니다.
0: 잘 오셨습니다. 오일사원님. 아, 말랑말랑. 오늘 진짜. 저희가 또 말랑말랑하게 더 마음을 만들어드리면 좋을 텐데.
1: 아, 좋다.
0: 편식이네요, 테마가.
1: 네.
0: 8528님. 께서 안녕하세요 미미님들.
1: 안녕하세요.
0: 오늘도 미미님들과 함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1: 느낌표가 총 4개나 붙이셨어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파이팅 넘치는 수요일 보내보겠습니다.
0: 네.
1: 소연이 아빠 안님,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귤이랑 오렌지만 먹어서 너 자꾸 그렇게 먹으면 얼굴이 노래진다 하니까 그럼 아빠는 짜장면 많이 먹어서 굶어진 거야? 짜장면 좀 끊어 하네요. 아니 소연이 아빠님의 자제분은 정말 재치가 넘치는 것 같아요. 항상 느끼시면
0: 큰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시트러스류를 좋아하면 비타민이 부족하진 않겠네요.
1: 그럼 아주 건강할 겁니다.
0: 네. 8320님께서 저는 번데기랑 선지를 정말 못 먹겠어요. 유유. 취향이니 존중 부탁드려요.
1: 아, 그럼요.
0: 그럼요. 존중합니다.
1: 아, 둘 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0: 저도 잘 먹습니다.
1: 네.
0: 하지만 못 먹는 분들도 이해합니다.
1: 그럼요. 번데기.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어떤 아는 언니랑 번데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어릴 때 먹을 엄마 아빠가 사줄 때마다 너무 싫었다는데
0: 네.
1: 저는 아직까지 그때 그 맛으로 계속 지내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너무 좋아해요.
0: 저는 번데기를 어렸을 때 못 먹어서 같이 파는 조그만 소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고둥 이렇게 빨아먹는 거.
0: 그거를 먹었거든요.
1: 쭉쭉 빨아먹는
0: 근데
1: 거.
0: 커서는 이제 술과 함께 이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1: 그치.
0: 번데기탕이.
1: 술을 먹기 시작하면서 먹을 수 있게 된 음식 많죠.
0: 많죠. 많죠. 그쵸? 아, 오늘 편식하면서 또 할 얘기가 많네요.
1: 아, 벌써 배고프다. 예지 아빠빠님 죽어도 못 먹는 음식이요? 고수! 고수를 나에게 먹일 거면 그냥 죽이세요.
0: 아니 죽이라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1: 아, 고수 이야기도 저희 또 많이 준비했죠.
0: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 주세요.
1: 네.
0: 오일사오님께서 저는 무서운 영화를 못 봐요.
1: 아하.
0: 한 번은 좋아하는 여성분이 무서운 영화 보러 가자고 해서 보러 갔지만 확실히 알았어요. 사랑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미미 시스터즈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아,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작은 미미랑 공포영화를 보러 가면 작은 미미에게 사전에 당부합니다. 오늘은 잘 늘어나는 옷을 꼭 입고 와라.
1: 아, 다 찢어집니다. 옷이 막 옆에서 하도 잡아당기고 난리 부르스를 쳐서 아주.
0: 네, 아 이렇게 편식하는 것들
1: 네.
0: 저마다 다른데요.
1: 네.
0: 저는 못 먹는 음식이 많진 않아요. 거의 그렇죠. 다 먹는다고 보면 되는데 이상하게 계피는 양보가 안 돼요.
1: 아, 아직도?
0: 네, 지금도 저 다 먹거든요. 뭐 여러 가지 향신채, 고수 뭐 다 먹어요. 번데기 뭐. 근데 수정과 못 먹고 계피사탕 못 먹고
1: 맛있는 걸.
0: 호떡, 애플파이 이렇게 시나몬 들어간 유도 못 먹고
1: 그럴 수 있죠.
0: 그렇거든요. 작은미미님 이건 정말 못 먹겠다 싶은 음식 있나요?
1: 저도 안 그래도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네. 그런 음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거북손.
0: 어, 거북순 오, 의외네요. 네. 번데기도 좋아하고 곤충튀김 이런 것도 잘 드시잖아요. 왜 거북순을 못 드시나요?
1: 그게 최근에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네. 거북순이

0: 진짜 거북선이 아니라면서요?
1: 여태까지 진짜 거북이 손을 먹는
0: 그러니까
1: 줄 아신 거예요?
0: 어떻게 거북이 손을 잔인하게 잘라서 먹느냐 생각해서 그랬는데 이름도 거북선이고 생긴 것도 진짜 똑같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거 못 먹겠다 했는데 갑각류라면서요?
1: 맞아요.
0: 언제부터 갑각류가
1: 조개류. 그 짱미미님이 저한테 심지어 어제 거북발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거북손을 그냥 몰라서 거북발인지 손인지 몰라서 안 먹었던 거예요.
0: 아, 네,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먹어보고 싶어졌습니다.
1: 한번 먹으러 갑시다.
0: 네, 좋아요.
1: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고수를 못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수를 처음 접한 게 쌀국수였는데 그 국물에 고수가 들어가니까 더 비릿하게 느껴져가지고 아, 나 고수 싫어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생고수를 한번 따로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0: 고수 싫어했던 게 아니었네요.
1: 그러니까요. 제가 싫어했던 건 쌀국수 국물에 들어간 고수였던 거예요.
0: 아, 국물에 빠진 고수.
1: 맞아요. 아하. 지금은 뭐 타코, 반미 이런 데 들어간 고수도 좋아하고 과메기를 고수 뿌리랑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0: 너무 상큼해지죠, 과메기가.
1: 맞아요.
0: 저는 가지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가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1: 네.
0: 근데 어느 날 집에 가지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안 먹으니까 점점 막 썩어가고
1: 그쵸.
0: 버리기는 아깝고 아, 그래서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레시피를 찾다가
1: 네.
0: 버터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좀 바삭하게 겉면을 만든 다음에 식초랑 간장을 넣고 조린 걸 찾았는데
1: 네.
0: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1: 그래서 가지 좋아하십니까? 지금?
0: 그래서 한꺼번에 막 10개씩도 먹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뒤늦게 너무 좋아하게 됐네요. 고수나 가지처럼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싫어하는 음식에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네요.
0: 그러네요. 저는 원래 음식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잡식성인 편인데요. 대신 좀 얕아요. 얕고 넓게 즐기는 편인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1: 그렇긴 해요.
0: 이것저것 좋아해 보다가 결국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도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는 편인데 그렇다고 또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접해 볼수록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처음부터 내 취향을 다 알고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먹어보기도 하고 싫어해 보기도 하고 예전에 싫었던 걸 다시 만나보기도 하면서 알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 네, 317님께서 저는 편식합니다라고 하셔서 뭐 다 드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0: 김각규님은 저도 유니콘의 뿌리나 불사조의 발톱 같은 건 못 먹겠더라고요.
1: 있어야 먹죠.
0: 이것도 편식인 건가요?
1: 편식이 맞는 것 같은데 그 편식의 카테고리에서 약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0: 개식적인 것 같습니다. 네.
1: 네, 예전에는 싫었는데 어느 날 좋아진 음식. 남들은 싫어하는데 나는 유난히 좋아하는 음식. 아직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피하고 있는 음식도 좋습니다.
0: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것저것 경험하다가 뒤늦게 발견한 나만의 취향도 보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오늘 테마가 편식인 만큼 점액추에도 호불호가 꽤 갈리는 식재료들을 데려왔습니다. 오늘의 대결은 바로 싫어도 한 입만 배틀.
0: 편식이 심한 분들, 한번 싫은 음식은 입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일단 메뉴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1: 들어보세요.
0: 싫어도 한 입만 배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싫어도 한 입만 배틀. 오늘 저의 선택은요? 가지 튀김.
1: 가지.
0: 편식하는 채소를 이야기할 때 가지는 정말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죠.
1: 그렇죠.
0: 맛이 싫다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특유의 물컹한 식감 때문에 손이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분들께 가지를 딱 한 번만 다시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제가 좋아하는 연남동의 한 중국집에서 먹은 가지 튀김으로요. 이곳의 가지 튀김은 일단 크기부터 큼직합니다. 가지에 튀김옷을 입혀 뜨거운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다음 달큰 하면서 살짝 매콤한 양념을 입혀내는데요. 접시에 나왔을 때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채소의 의리라는 생각보다 일단 와 맛있겠다 이런 맛있겠고. 생각부터 듭니다. 갓 나온 가지 튀김을 하나 집어서 조심조심 베어물면 제일 먼저 바삭한 튀김옷이 씹힙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안쪽에서 아주 뜨겁고 부드러운 가지가 나와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수분을 가득 머금어서 촉촉하고 부드럽습니다. 여기에 달큰하고 매콤한 양념이 튀김옷 사이사이에 베어들면서 가지 특유의 은근한 단맛까지 확 살아납니다.

0: 저는 이 대비가 정말 좋아요. 바삭, 촉촉, 달큰, 매콤한 맛이 한 입 안에서 계속 바뀌거든요. 양념과 함께 볶아낸 파와 돼지고기 같은 고명을 곁들이면 또 맛이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가지 사이로 고기와 채소가 씹히면서 한 접시가 꽤 든든한 요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시원한 소맥 한 잔 딱 마셔줘야 합니다.
1: 아, 왔다 왔어.
0: 아, 달큰하고 매콤한 양념에 기름기까지 살짝 올라왔을 때 차가운 소맥 한 모금으로 입안을 싹 정리하고 다시 뜨거운 가지 튀김을 하나 집어먹는 거예요.
1: 반칙인데 반칙이야 이거.
0: 그러면 또 처음 먹는 것처럼 바삭하고 매콤한 맛이 살아납니다. 가지 하나에 소맥 한 모금. 이쯤 되면 채소를 먹는 건지 술안주를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집 후기를 찾아보면요. 원래 가지를 안 좋아했는데 여기 가지 튀김을 먹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꽤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고기 요리보다 이 가지 튀김을 더 좋아한다는 사람도
1: 고기보다
0: 있고요.
1: 고기보다 채소.
0: 우와. 그러니까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가지가 싫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걸 먹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잠깐만, 내가 싫어했던 게 정말 가지였나? 가지 못 먹는 사람들도 이렇게 맛있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컹한 가지볶음 한번 먹고 평생 가지를 밀어내셨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치. 오늘은 이 모습의 가지에게도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싫어하는 재료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의 선택은 가지 튀김입니다.
1: 가지를 바삭하게 튀기고 달큰하고 매콤한 양념까지 입혀서 가지에 대한 편견을 없애겠다고 친구야, 하셨는데요. 네. 심지어 소맥으로 지금 반칙 쓰셨어요. 저는 오늘 채소의 모습을 굳이 감추지 않고 정면 승부해보겠습니다. 싫어도 한 입만 배틀. 오늘 저의 선택은요. 양배추 스테이크. 제가 좋아하는 합정의 한 식당에 가면 정말 양배추를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내주십니다. 잘게 썰지도 않고 다른 재료 속에 숨지도 않아요. 두툼하게 자른 양배추가 접시 위에 떡하니 올라오는데요. 처음 보면 이거 그냥 양배추 아니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가 버터를 만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팬에 버터를 듬뿍 두르고 두툼한 양배추를 거의 튀기듯이 구워내는데요. 뜨거운 팬에 닿은 넓은 단면이 노릇노릇하다 못해 군데군데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익힙니다. 가장자리 얇은 잎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안쪽으로 갈수록 촉촉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는 양배추가 이렇게 달콤한 채소였나 싶었었거든요. 센 불에 충분히 구워지면서 양배추의 단맛이 확 올라오고 거기에 녹아든 버터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이 더해집니다. 겉에 바삭하고 그을린 부분을 먼저 씹으면 살짝 탄 듯한 고소한 맛도 나고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분을 머금은 양배추가 아삭하면서도 부드럽게 씹힙니다. 한 덩어리 안에서도 바깥쪽과 속의 식감이 계속 달라져서 먹는 재미도 있어요. 접시 아래 는 함께 구운 버섯, 채소도 딸려 있습니다. 버터와 양배추에서 나온 달큰한 즙을 머금은 버섯까지 같이 집어 먹으면 이쯤 되면 솔직히 고기가 없어도 별로 아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메뉴를 먹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기보다 맛있다는 말까지 나와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양배추인데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입 먹어보면 왜 양배추 구이가 아니라 굳이 양배추 스테이크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습니다. 크미미님은 가지가 싫은 사람에게 가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저는 너무 익숙해서 별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양배추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양배추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 오늘 저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선택은 양배추 스테이크입니다.
0: 아, 오늘은 뭐 그 가지랑 양배추가 둘 다 채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이길 거라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뜨겁고 촉촉한 가지튀김. 거기에 소맥 한 잔이면 게임 끝이죠.
1: 금이님 아까부터 가지보다 지금 소맥을 더 강조하시거든요. 저는 술의 힘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양배추와 버터만으로 승부 갑니다.
0: 술의 힘이라뇨. 가지튀김 하나 먹고 소맥 한 모금 마시면 다시 가지튀김이 다시 맛있어지는 아주 훌륭한 순환이거든요. 이미 넘어왔어. 평소 가지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건 진짜 꼭 한 입 드셔보셔야 합니다.
1: 저는 오히려 양배추가 너무 평범해서 별 기대 없는 분들께 권하고 싶어요. 두툼하게 구워서 겉은 고소하고 속은 달큰한 양배추 스테이크. 먹어보면 진짜 양배추의 신세계를 발견하실 겁니다.
0: 역시 오늘도 취향이 확실히 갈리네요. 과연 오늘 싫어도 한 입만 배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싫어했던 가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바삭하고 매콤달콤한 가지 튀김이냐? 익숙한 양배추의 새로운 맛을 보여주는 버터 듬뿍 양배추 스테이크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1: 가지도 양배추도 이렇게 먹어보고 나서야 내 입맛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또 하나 호불호 확실한 맛을 꺼내볼게요. 다양성의 민트초코 듣고 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TBS FM 4시에 발견 우리 자연사자 2부 함께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3: 다양성의 민트초코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 3983님께서 실망 먼저 할게요 큰미미. 처음부터 실망이시군요.
3: 선실망.
0: 그 맛있는 가지튀김을 그냥 먹다니요. 굴소스와 다진 마늘, 미림, 간장, 고춧가루, 쪽파, 설탕, 식초로 만든 소스를 뿌려서 먹어야죠.
3: 아, 소스가 지금 틀렸다.
0: 아, 그리고 아. 가지는 살짝 데쳐서 숙주나물 양념에 묻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3: 그것도 그렇다. 그것도 그렇다. 반박할 수 없다.
0: 아니에요. 저는 매콤한 게 더 좋아요. 3984님. 저도 편식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빠님. 실망은 자유.
3: 아, 실망은 자유. 소연이 아빠님, 겉은 바삭하고 고소하게 튀겨지고 속은 연두부보다 부드럽게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한 입 베어물면 튀김옷 속에 갇혀있던 달콤하고 따뜻한 즙이 입안 전체로 터져나오며 매콤달콤한 특제 소스가 감칠맛에 폭발을 이끕니다. 가지가 이렇게 고소하고 달콤할 수 있나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죠. 너무 뻔한 가지튀김 실망입니다. 에? 뭐라고요?
0: 아니 지금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가 없... 맛있다면서요 소연이 아빠님.
3: 아 정말.
0: 아 진짜 실망.

0: 아니에요, 진짜.
1: 실망을 위한
0: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
1: 아, 그러게요.
0: 한 표인 줄 알았잖아요. 아, 한 표죠? 한 표 맞죠?
1: 한 표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0: 한 표예요, 한 표.
1: 네, 아직. 빵 대 빵입니다. 소연이 아빠님, 두툼하게 썬 양배추를 팬에 올리고 버터 한 조각과 함께. 겉면이 노릇하게 그릴 때까지 구워보세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어가면서 양배추 특유의 다 자연스러운 단맛이 폭발합니다. 여기에 소금, 후추 약간과 파르메산 치즈를 솔솔 뿌리면 고급 레스토랑의 메인 요리 부럽지 않은 극상의 풍미가 완성됩니다. 버터가 빠져서 실망입니다. 네?
0: 예, 버터 들어갔는데. 아, 소연이 아빠님 오늘 열심히 안 드셨네. 아, 실망이에요.
1: 실망입니다. 소연이 아빠님 정말.
0: 아, 소연이 아빠님 저희 실망시키려고 오신 것 같아요.
1: 제가 방금 버터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데.
0: 그러니까요. 안 들으셨네. 김갑규님께서 가지튀김은 체감 200도일 때 먹는 게 너무 좋아요. 아니, 체감 200도면은 사람이.
1: 진짜 입도 튀겨지는 거 아닙니까?
0: 하지만 거의 그 정도로 뜨거울 때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군요.
1: 아, 그것도 좋아요. 그쵸.
0: 아, 근데 저는 고양이 혀여가지고 아~ 좀 식혀서 먹습니다. 뜨거운 걸 못 참겠더라고요. 아~ 예지 아빠빠님께서 작은 밈이 연패를 시그니처로 하는 건가요? 실망이에요.
1: 너무해.
0: 양배추는 생으로 먹어도 익혀서 먹어도 최고인데 가늘게 채 썰은 양배추에 케첩 마요네즈를 뿌리고 사이드로 돈가스를 함께 먹어야죠. 그것도 싫으면 양배추 반통을 살짝 데쳐서 양배추 쌈으로 먹으면 무엇이랑 먹어도 맛있지요. 그래도 고수는 못 먹어요. 유유.
1: 오늘 되게 자유연산 기법으로 다들 써주신 것 같아.
0: 이렇게 다들 짠 것처럼 이렇게.
1: 그러게요. 그럼 오늘 지금 빵 대 빵인가요?
0: 오늘은 정리가 안 되는데요?
1: 정리가 안 되는데.
0: 그래도 정리를 하긴 해야겠죠?
1: 해주십시오.
0: 오늘 진짜 무승부도 네. 아니고 이거는 네. 약간 경기를 여러분들이 그냥 종료하셨어요.
1: 네. 채소 안 되겠다. 채소율이 안 되겠다.
0: 죄송합니다. 아, 이건 사과해야 돼.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오늘의 결론은 간단하지가 않네요.
1: 네.
0: 싫어했던 가지를 다시 보게 만드는 바삭하고 매콤달콤한 가지튀김도 평범한 양배추에 숨겨진 단맛을 끌어낸 고소한 양배추 스테이크도 결국은 먹어봐야 합니다. 가지가 싫다고 가지튀김까지 싫은 건 아니고 늘 먹던 양배추라고 우리가 그 맛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1: 그럼요.
0: 싫어도 한 입만 배틀. 오늘의 승자는 없고요. 여러분 일단 싫어도 한 입만 드셔주세요.
1: 드셔주세요.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0: 어차피 잘 먹을 거야. 미미의
1: 타임머신
0: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1: 오늘은 199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기보다 이것저것 맛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맛에 푹 빠질 때가 있죠. 럭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노래하면서도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어온 가수 강산의 맛. 지금 출발합니다.
0: 1998년 발표된 강산의 정규 4집 연어 수록곡 맛. 맛이라는 곡입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음식 노래인가 싶은데요. 가사를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맛은 혀로 느끼는 맛보다 훨씬 넓은 감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무언가를 처음 만나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을 맛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1: 되게 재밌는 건 이 노래가 그 맛이 정확히 무엇인지 끝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새로운 감각이라는 거 그리고 직접 느껴본 사람이라면 자기가 왜 이렇게 들떠있는지 알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생각해보면 맛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라고 설명해도 내가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0: 맛이 실린 연어라는 앨범은요. 강산의 네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이 앨범에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을 비롯해 미스 탬버린, 코미디, 억지, 춤추는 나, 98 아리랑 같은 곡이 함께 실려있는데요. 강산의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맛은 그중에서도 제목부터 유난히 짧고 강렬합니다. 음악 역시 한자리에 얌전히 머물러 있기보다는 신나게 들썩이며 앞으로 달려가는 느낌이 강한 곡이고요.
1: 그리고 이 시기에 강산의를 살펴보는 것도 재밌습니다.

0: 이전까지는 거칠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세상에 질문을 던지는 노래를 많이 들려줬다면 연화를 전후해서는 조금씩 시선이 달라집니다. 훗날 강산에는 당시 자신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시기를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연화는 그런 변화의 출발점에 놓인 앨범이기도 합니다.
1: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맛도 조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정답을 내리기보다 처음 만난 감각 앞에서 그냥 신나게 감탄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왜 좋은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일단 느껴보고 즐겨보는 것. 어쩌면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맛인가 보다 처음 맛봤다는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아, 재미있는 후일담도 하나 있는데요.
1: 네.
0: 강산에는 이 앨범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난 2011년 자신의 1인 레이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바로 레코드 맛이었습니다.
1: 오.
0: 물론 그 이름을 이 노래 맛에서 따왔다고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인터뷰에서도 후배 음악인들에게 자극받아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는 과정을 새로운 맛에 빗대어 이야기한 걸 보면은 강산에게 맛이라는 표현은 꽤 오랫동안 새로운 감각을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언어였던 것 같아요.
1: 오늘 우리가 편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계속 나눴던 이야기도 결국 여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고 먹어봤는데 싫으면 다음부터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맛보지 않았다면 그게 내 입맛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알수 없겠죠.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강산에가 노래하는 그 정체모를 맛이 어떤 맛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설명만 들어서는 알수 없으니까요. 직접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강산에의 맛.
0: 맛.

0: 강산의 맛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 드릴게요. 소연이 아빠님께서 뒤늦게 버터가 들어갔다면 양배추 스테이크 한 표. 아 이겼다.
1: 아 못 아, 들으신 거 맞죠?
0: 아 근데 약간 지금 치트 키시셔서 앙배추 스테이크라고
1: 어 되게 귀엽다.
0: 앙배추
1: 배추가 스테이크. 양배추가 귀여워지네요. 앙배추. 그쵸?
0: 어 메뉴 이름 이렇게 바꾸러 가야겠다.
1: 오
0: 앙배추. 어떻게 깜찍해.
1: 오 5145님께서 거친 음성 속 깊숙이 녹아든 삶의 묵직한 숙성, 아. 씁쓸함마저 끝내 구수한 단맛으로 다독이는 통기타 선율의 따스한 밥상 같네요.
0: 아 강사대님의 목소리가.
1: 어 맞아요. 살짝 거친 듯하면서도 경쾌하고 그냥 뭐 거침이 없죠.
0: 맞습니다. 약간 보리, 약간 거친 보리 비빔밥 이런 거 먹는 느낌.
1: 그 명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아, 저는 그렇죠. 강산해님의 명태도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듣고 있으면 그리고 삶 자체가 지금 현재형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그냥 이 끝없는 새로운 맛을 찾아 탐험하는 여행가 같은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0: 표현이다.
1: 선배님이에요.
0: 진짜 선배님 화이팅.
1: 화이팅입니다.
0: 네.
1: 여러분 이렇게 편식에 대한 테마 그리고 음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계속 전해주시면 네. 저희는 늘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5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편식이라고 하면 보통 싫어하는 걸 떠올리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도 꽤 열심히 골라 먹습니다. 늘 시키던 메뉴, 늘 듣던 음악, 늘 보던 장르처럼 실패하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는 선택들이 있잖아요.
0: 익숙한 걸 고르는 건 편하고 좋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은 메뉴판을 끝까지 넘겨보기도 전에 늘 먹던 걸 주문하고 새로운 노래를 들어보기도 전에 내 취향은 아닐 것 같아 하고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1: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입니다. 오늘은 평소 안 고르던 것 하나 골라보기.
0: 거창한 선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편의점에서 늘 집던 음료 말고 처음 보는 걸 하나 골라도 좋고요. 식당에서 매번 시키던 메뉴 대신 옆에 있던 다른 메뉴를 한번 주문해봐도 좋습니다.
1: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음악을 한 곡 끝까지 들어보거나 늘 보던 장르 말고 다른 영화의 예고편을 하나 눌러봐도 좋고요. 평소와 다른 길로 한 블록쯤 걸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0: 아, 오늘 공포영화 한 편 볼까요?
1: 아니요.
0: 그리고 골라봤는데 별로였다면 다음부터 다시 안 고르면 됩니다. 새로운 걸 골랐다고 꼭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오히려 아 나는 이거 별로구나 하고 내 취향을 하나 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늘 좋아하는 것을 계속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안 고르던 것 하나를 골라보면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이 하나쯤 더 생길지도 몰라요. 오늘은 결과보다 고르는 데까지만 한번 집중해보세요. 오늘은 평소 안 고르던 것 하나 골라보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이었습니다.

0: 보스턴 쿨러 해서웨이의 맛있는 거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문자 보내주셨어요.
1: 꽃마리님, 홈페이지에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도 이거 방송 시작한 거 알았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VOD 서비스가 시작되나봐요. 피디님이 저희 서프라이즈로 해주시려고.
0: 아, 여러분이 이렇게 또, 여러분이 저희를 보고 계시다니.
1: 그러니까
0: 더 이쁘게 하고 올걸.
1: 근데 오늘 딱 이렇게 우리 티셔츠를 입고 왔거든요.
0: 네, 맞아요. 티셔츠를. 저희가 만든 미미 시스터즈 티셔츠 입고 있는데요.
1: 오늘 특별히 또 반다이도 하고 왔잖아.
0: 맞아요.
1: 진짜 좀 꾸미고 왔는데.
0: 평소보다 조금 더 꾸미긴 했어요.
1: 진짜.
0: 네, 홈페이지에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네. 저희 또 다시 보기도 있고요. 이따가 네. 안내를 해드릴게요.
1: 네, 오일사원님. 이번 추석엔 안 떠나고 집콕 예정이라 빔 프로젝터 하나 질렀습니다. 집에서 연휴 내내 영화, 부럽다. 영화, 영화 달릴 생각에 벌써 설레네.
0: 부럽다.
1: 너무 좋겠다.
0: 진짜. 거의. 집콕도 부럽고 빔 프로젝터 진짜 부럽다.
1: 진짜 부럽다. 영화 영화 영화 너무 부럽다.
0: 아, 이게 저는 로망이 있는데 네. 빔 프로젝터를 벽에 쏘는 게 아니라 네. 천장에 쏘는 로망이 있거든요.
1: 저 그거 있어요.
0: 아, 있어요?
1: 이번에 샀어요.
0: 아, 진짜?
1: 내가 빌려줄게.
0: 빌려줘.
1: 그래, 진짜
0: 빌려줘. 아, 천장에 쏘면서 보면은
1: 누워서
0: 그냥 누워서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
0: 무슨 영화 보실지 궁금하다.
1: 그럴게요. 소연이 아빠님, 잘 듣고 가요. 아니, 어디 가세요?
0: 벌써요?
1: 다음 주 주제는 뭔가요? 아, 다음 주 주제 살짝 스포해드리자면
0: 네.
1: 식탁입니다.
0: 다음 주 주제는 식탁이에요.
1: 또 먹는 걸로 굉장히 북적일 것 같은데요.
0: 네.
1: 많은 기대해주세요.
0: 아, 다음 주 주제도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네.
0: 이렇게 오늘 한 시간 편식에 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가지부터 양배추, 민트초코까지 유난히 호불호 갈리는 것들 많이 등장했습니다.
1: 네.
0: 아, 민트초코 이야기는 많이 못했는데.
1: 고수도 저는, 있었고요. 그렇죠.
0: 네. 저는 고수는 먹지만 반민초파입니다.
1: 아, 진짜?
0: 네. 저 민트초코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아니다.
1: 존중합니다.
0: 네.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자의 입맛과 취향까지 취향 이야기까지 듣다 보니까 역시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참 다르구나 제각각이구나 그런 생각
1: 같아요.
0: 들어요. 그 다양한 맛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던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다음 주 테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탁입니다.
0: 네.
1: 아, 다다음 주 또 추석을 앞두고
0: 오.
1: 우리 또 한식탁에 다 같이 오손도손 앉아서
0: 네.
1: 또 수다 떨어보면 너무 좋을 것
0: 너무
1: 같아요.
0: 재밌겠다.
1: 그리고 다음 주 특별 게스트가 또 한 분 오십니다.
0: 네.
1: K철가루 가족극이라는 애칭을 가진 영화 철들 무렵
0: 네,
1: 정승호 감독님과 함께 네. 할 예정입니다.
0: 네.
1: 바로 9월 16일에 개봉 예정인 영화고요.
0: 오, 개봉 당일에 따끈따끈하게 게스트로 오시는 거군요.
1: 바로 출동해 주셨습니다. 네,
0: 네.
1: 저희가 또 시사회에서 영화를 네. 보고 오고 왔지 않겠습니까?
0: 아, 너무 재밌게 봤고요.
1: 너무 깔깔 웃으면서
0: 네.
1: 재밌게 추석 진짜 이건

0: 추석 가족용 영화다.
1: 네, 다음 주 테마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식탁과 영화 철들 무렵에 관해서 다음 주 게스트 정승호 감독님 모시고 신나게 또 한 시간 방송해보겠습니다.
0: 네, 많은 기대해주세요.
1: 네, 그리고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 미미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우주히피의 맘대로 해로 마무리할게요.
0: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0: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1: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 서울시내 퇴근 정체 시작됐고요. 소형차 전용 도로인 신월역 지하도로 신월 방향으로 지하도로 초입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또 다른 소형차 전용 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향은 교통량이 많이 늘어서 지하도로 중간부터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지하도로 통과하는 데만 30분 넘게 걸립니다. 올림픽대로도 이제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여의도 지나서는 서행 이상 속도 내실 수가 있겠고요. 한남대교 남단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할 때 정체가 심합니다. 서초나들목까지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 서초나들목 부근 3차로에 고장차가 어려움을 더합니다. 또 한남대교 남단 지하차도에서 논현역 쪽이나 반포대교 남단에서 서울성모병원 쪽으로도 정체고 동작대로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을 지나 남태령 쪽으로도 움직임 둔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99데이입니다. 닭 울음소리인 999에서 따온 이름이래요. 닭고기와 달걀 소비를 늘리자는 뜻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날이라고 합니다. 사실 닭과 달걀 요리는 99데이가 아니어도 뭐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죠. 치킨, 백숙, 닭볶음탕, 닭꼬치, 그리고 달걀 프라이와 계란말이까지. 이만큼 부지런히 우리 밥상을 채워주는 식재료도 없을 겁니다. 자주 먹는 만큼 또 좋은 걸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죠. 닭고기는 등급 판정일자를 확인하고 목이나 발목 단면에 붉은빛이 돌면 신선한 거래요. 달걀은 껍데기가 매끈한 걸로 산란일자를 꼭 확인하시고요. 저도 오늘 저녁 99데이 할인하는 치킨집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든든한 닭과 달걀처럼 여러분 가정경제에도 꼭 필요한 알찬 정보 챙겨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99데이를 맞아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죠. 악동뮤지션 후라이의 꿈.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악뮤의 후라이 꿈에 이어서 광고 듣고 왔습니다. 99데이답게 오늘은 닭과 달걀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었는데 우리 식탁을 알차게 채워주는 닭과 달걀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 하나씩 챙겨드리겠습니다. 머니특별시와 함께 하시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분 바로 모셔볼게요. 원래 오늘 최동기 본부장님이 나오 오시는 날인데 부산에서 항공기 지연으로 예상보다 너무 늦어지셔서 안타깝게도 서울에 오지 못하셨다고 해서 급하게 월요일 출연자인 조민정 팀장님이 와 주셨어요. 재무 전문가 구도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구도현 팀장입니다.
3: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조민정 팀장님은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오셨다고?
3: 네. 아, 오는 길에
1: 급하게.
3: 또 사고 나가지고, 나도 늦으면 어떡하나.
1: 괜찮으셨어요?
3: 네, 괜찮아요. 제가 사고 난건 아니고, 앞에 차고가 나서
1: 길이 좀
3: 막혔어요. 네.
1: 다행이네요. 또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99데이라는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닭 요리 종류가 워낙에
2: 그렇죠.
1: 다양하잖아요. 두 분은 어떤 닭 요리를 가장 좋아하세요?
2: 아, 전체적으로 다닭 요리는 제가 즐기는 편인데요.
1: 그럴 것 같아요.
2: 네,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한 가지,
1: 네.
2: 제 스무 살때 친구 군대 면회 가가지고 춘천 명동에서 먹었던 그 닭갈비가 항상
1: 맛있죠.
2: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 닭갈비 정말 맛있게 먹고
1: 네.
2: 한 2박 3일 동안 점심은 무조건 충천의 명동 닭갈비만 주구장창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1: 끝에 그 볶음밥도 먹어주셨잖아요.
2: 네, 볶음밥까지 꼭잘 챙겨야죠.
1: 먹고 싶다.
3: 아, 닭갈비 하니까 닭갈비 먹고 싶네요. 하지만 저의 최애는
1: 네.
3: 닭갈비가 아니라 저는 누룽지를 좋아합니다. 닭백숙 누룽지. 누룽지 닭백숙. 네.
1: 그것도 맛있죠.
3: 누룽지가 이렇게 탁 덮여가지고 안에 닭은 촉촉하게.
2: 맛있죠.
1: 야, 지금 점심 시간이 살짝 지나가는 시간인데도 이렇게 또 요리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배가 좀 고파지는 것 같고 오늘 저녁 메뉴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 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다음 코너는 생활 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로 건너갈게요.

0: 알면 이득, 모르면 손해.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구도현,
0: 조민정의
1: 마, 이게 돈이다.
0: 원어민 발음으로 들었어요. 마, 이게 돈이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관련된 얘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몰라서 놓치는 돈이 있다면서요?
2: 네,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시라면은 연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죠. 특히 과거에 소득이 없던 시절에 소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 뭐 계속 납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꼭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험료는 냈지만 당시에 소득공제를 아마 받지 못하셨을 거거든요. 소득이 없었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 시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즉 국민연금을 수령을 적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면서 실제 수령액을 줄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0: 근데 국민연금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돼요?
3: 네, 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일정 부분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건데요. 이유는 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당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이 쉽게 말해 보험료 납부 당시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연금 수령 단계에서 세금을 내고 과거에 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금액까지 다시 과세하지 않는 구조인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실제로 이 소득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0: 국민연금 수령할 때 좀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2: 네, 특히 이런 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이미 가입하신 분 있으시죠.
0: 네.
2: 그래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전업주부가 되실 텐데요. 본인 노후를 위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0: 네.
2: 두 번째는 퇴직 후에 60세가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0: 나중에
2: 맞아요. 나중에 이제 더 받으려고 추가로 계속해서 이미 계속분을 납입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계속해서 납부하고 계신 경우라면은 네. 체크해 보셔야겠죠.
0: 네.
3: 네, 다만 이 임의 가입자나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환급 대상은 아니거든요. 이 해당 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었고 실제로 이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 공제를 받았다라고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결국 핵심은 가입 형태가 아니라 실제 소득 공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0: 그 당시에 내가 소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걸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3: 네.
0: 그럼 국민연금 수령 전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요?
2: 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국세청의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이 서류를 통해서 과거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소득 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가 확인됐다면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공단에다가 이 서류를 제출하시고 과세 대상 연금액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뭐 앞으로 받을 분들은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3: 네, 이미 몇 년째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현재 이 원천 징수되고 있는 연금 소득세가 정확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이 과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가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네. 정적이나 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일반적인 세금 이 세금 경정 청구는 일정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뒤늦게 발견할수록 환급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도 생기거든요. 따라서 이 나중에 확인하기보다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한번 이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그러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연금 뭐 그저 매달 통장에서 알아서 잘 들어오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길 일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지만 계산하지 말고 혹시 내가 내지 말아야 될, 안아도 될 세금까지 내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자, 이제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조민정 팀장님, 구도연 팀장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파주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50세 이상 두 명 중 한 명은 보험 계약이 해지되고 있다. 그 두 명 중 한 명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입니다.
0: 뭔가 무서운데요? 좋습니다. 오늘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하고 대장 용종을 떼어냈는데 그게 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다른 치료 없이 1년마다 검사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보험금 청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원이 저는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2: 아, 저기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보험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뭐라고요? 오늘부로 제 보험 당장 해지시킨다고요? 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3: 안타깝지만 고객님께서 보험 계약을 할 때 고지 위반을 하셔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설계사한테 뭐, 물어보세요.
2: AI 뭐야?
0: 그러니까 AI 뭐야?
3: 상담사들 원래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0: 아니,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분명히 담당 설계사가 암 보험금이며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에서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며 보험까지 해지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너무 답답해서 담당 설계사에게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2: 이봐요, 설계사님. 내가 보험 가입할 때 물어보는 거 다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뭘 숨겼다고 이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료 다시 내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 보험까지 해지시킨다는 거죠. 도대체 제 보험에 이거 무슨 짓을 한 거예요?
3: 아니, 보험 가입할 때 임플란트 시술한 거 왜 얘기 안 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보험금도 못 받고 보험료도 못 받고 아우 지금 보험 해지 상황이 생겼잖아요. 고객님 잘못이니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0: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더니 정말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보험 가입할 때 치과 치료한 걸 깜빡하고 알리지 못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설계사에게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암튼 어제 일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수개월 전에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전문가님,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 아라하님이 어머 연기력 최고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연기 잘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3: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0: 아니 오늘 구도현 팀장님이 그 최동기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신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 왜 이렇게 억눌러 계셨나요?
2: 아, 아닙니다.
0: 아, 지금 오늘 사연을 보니까 보험금도 못 받고 지금껏 냈던 보험료도 못 받았다니까 정말 최악의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최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50세 이상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0: 아,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1: 이게 바로 고지 위반 때문인데요.
0: 아, 그 고지 위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보험 가입할 때 보험에서 알려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그게 고지 위반인 거죠?
1: 네. 이 얘기를 하면은 난 다 알렸으니까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난 내 담당 설계사가 다 알아서 잘 해줬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0: 그렇겠죠.
1: 그런데 아니란 생각이 보험금도 못 받고 내가 열심히 납부했던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만드는 것이죠.
2: 이 청취자님처럼 보험료가 부담되어서 혹은 이 보장 범위가 부족한 것 같아 이 보험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0: 네.
2: 이 과정에서 이 고지 위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이 한 손해보험사의 기왕역 고지 의무 위반권 현황을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가입자는 10만 1000명인데 50세 이상이 57.9%를 차지했습니다.
0: 고지 의무 위반을 한 보험 가입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근데 기왕력 고지가 뭐예요?
1: 기존에 네. 이제 내가 병력을 앓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왕력이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병력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인데 저희도 이 수치를 보고선 진짜 너무 놀랍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57.9%. 기왕력이라는 건 이제 본인이 가입 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아서 50세 이상 되는 보험 가입자들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보험금도 못 받고 그리고 낸 돈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0: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지 위반을 하고 있는 거죠?
2: 아, 이 고지는 기억이란 말이 있고요. 네. 이 보험금은 기록이란 말이 있습니다.
0: 고지는 기억이고 보험금은 기록이다.
2: 네, 그렇죠. 이 아나운서님은 네. 1년 전 오늘 점심에 어떤 메뉴 드셨을 것 같으세요?
0: 1년 전이요?
2: 네, 아니, 구구대이니까 뭐.
0: 저 어제 점심도 가물가물하거든요. 1년 전 점심 메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2: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기억하는 것이 좀 더 이상한 일이죠. 네.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이 고지 의무는 우리 기억을 통해 설계사에게 전달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우리의 기억력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0: 그쵸.
2: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보험금 청구 이력을 물어보면은 난 병원에 간 적 거의 없다. 난 건강하고 별다른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2: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보험금 청구 이력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그 내역을 얘기하면 그제서야 맞다. 아, 그랬었지. 아니면 그때 병원만 갔지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요. 라고 답변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계십니다.
1: 네. 이런 내용도 설계사가 100% 이해하고 정확하게 고지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고지를 해서 기존보다 보험료가 비싸지면 보험 계약을 하지 못할까 봐 그 내용을 흘리거나 빠뜨리는 경우들도 사실 많거든요. 보험 계약은 가입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입 후에 잘 유지되어 보험금도 잘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근데 가입이 최우선인 일부 설계사들 때문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0: 두 분 얘기 들으니까 좀 보험 가입이 겁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네, 만약에 이 의구심이 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제일 좋은데요. 이 보장 내용은 보험 증권이나 약관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이 고지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 증권이나 약관 어디에도 나와 있진 않거든요. 전문가와 함께 이 건강보험공단 기록을 보면서 주요 사항들이 잘 고지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1: 저희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담당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내 보험 고지 잘 되어 있지요? 또는 우리 가족 보험 뭐 고지 잘 되어 있지? 라고 물어본다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라고 걱정 마세요. 라고 답변을 들으실 경우가 있을 텐데요.
0: 네.
1: 그렇게 덮어두지 마시고 본인들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다가 고지 위반을 하면은 한 보험 가입자가 무려 1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본인도 몰랐던 걸 거예요.
0: 그 수치죠. 네.
1: 네, 그래서 전 보험사들을 다 합치면은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을 수 있으니까요. 제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네, 엄청난 돈이 눈앞을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그래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력들이 잘 고지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했던 이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며 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또 따로 내야 되고요.
0: 아까워라.
2: 앞으로 이 보험 가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0: 네.
2: 이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건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이고 보통 이 경증으로 인한 소액 보험금 청구가 아닌 중증으로 인한 고액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입니다.
1: 중증 질환 진단을 받으면은 보험을 새롭게 가입하시는 데까지 최소한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또 의료비 손실이라든지 대체해야 할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좋은 보장이 많이 들어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보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0: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그거는 뭐 보험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2: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금융 상품인데요. 건강검진 후 고혈압약을 처방받은 청취자님이 있었는데 상담 시에는 난 고혈압약밖에 먹는 게 없어요 라고 답변하시길래 네. 약 가지수를 확인했고 이 약 이름을 확인했더니 예방 차원에서 이 고지혈증 약까지 처방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이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이 약 두 가지를 먹고 있는 셈인데 한 가지 약만 고지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0: 고지 의무 위반 아니에요, 이거?
1: 네, 한 가지 약만 먹으면 보험료가 더 저렴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두 가지 약을 다 먹는다라고 했다면 한 가지 약만 먹는다고 하면 보험금도 보험료도 다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청취자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한 가지 약이 아닌 두 가지 약을 모두 다 고지하고 안전하게 보험을 이제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렸거든요.
0: 꼼꼼하게 잘 찾아보셨네요. 그러니까 먹는 약의 개수나 이름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보험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받으셨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2: 네. 그리고 이 얼마 전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청취자님은 병원에서 크게 치료를 받았던 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확인해 봤더니 이 티눈 수술을 수차례 받으셨거든요.
0: 네.
2: 이 티눈 제거가 큰 질병도 아니니까 뭐 이런 것도 알려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이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도 그리고 보험료도 모두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1: 그래서 정확한 횟수를 파악하고 수술한 내용을 고지해서 청취자님의 보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티눈 때문에 보험금도 사라지고 보험료도 사라질 뻔했는데 도움을 받아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0: 어떻게 보면은 티눈 이 제거 수술 같은 경우는 너무 사소해서 뭐 이런 것도 고지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소한 내용이라도 일단은 기억나는 거는 다 알리는 게 좋겠네요.
2: 네. 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된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정확하게 알려야 되거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전문가와 이 보험공단의 기록을 보면서 정확히 알려야 되는데 네. 이 싸고 좋은 보장보다 안전하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가입 절차를 준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취자님도 전문가를 통해 보험 가입을 했다면 이 수천만 원의 보험금도 받고 보장도 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이 지인과의 관계만 생각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1: 지인이나 가족 네. 설계사들한테 이제 꼬치꼬치 물으면은 나 못 믿는 거야? 혹시 내가 설마 너 상대로 사기치겠니? 뭐 이런 답변 들을까봐 네. 서운한 감정 드러낼 수 있잖아요.
0: 관계가 있으니까.
1: 맞아요. 그렇죠.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우들 있거든요. 네. 우리는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을 뿐인데 말이죠.
0: 그렇네요. 전문가 꼭 보험공단 기록을 살펴봐야겠다.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보험 가입 전 계약 전에 알릴 의무인 고지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뭐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고지 위반으로 뭐 보험금은 물론이고 보험까지 다 사라질 뻔한 청취자님의 사연을 좀 전해드렸는데 지금 가입한 보험이 내가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 번쯤 꼭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확인해보기 힘든데요. 그럴 땐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머니특별시 전문가분들과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마이걸의 슈파두파 한 곡 듣고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 전문가 구도현 팀장님, 조민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교통제보가 들어왔어요. 6010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320km 지점 팔곡분기점에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해서 현재 진화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순산터널부터 정체가 심하다고 하니까요.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또 다른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3983님이 안녕하세요. 조민정 팀장님께 상담을 했던 1인입니다. 조민정 팀장님 하트 보내주시면서
1: 아우, 감사해요.
0: 정말 진심으로 상담해 주시고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해주셨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0951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1099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등산, 웨이크보드, 골프, 스키 등 여러 취미 활동을 하다 보니 다쳐서 병원 가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때 보험 혜택을 꽤 많이 받았어요. 현재 2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지출하며 암, 뇌, 심장질환 보장을 잘 갖추고 있는데 아는 설계사가 좋은 보험이 있다면서 추가 가입을 권하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보험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서 은퇴 전에 납입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지금 제게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문자 내용만 봐도 정말 활동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보험도 잘 챙기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로 보험을 알아볼 때 어떤 부분을 챙기면 좋을까요?
2: 보험 설계사가 진짜 내 상황에 맞게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 실적 때문에 밀어붙이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좋은데요?
2: 자, 오늘 가입 못하면 손해다라고 결정을 재촉한다거나 특정 상품만 계속해서 강조하거나 타사 비교를 꺼리는 경우 그리고 보장 내용보다는 이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만 강조하고 약관이나 면책 조항 설명을 얼버무리는 경우 서면 자료 없이 말로만 설명하고 끝내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3: 이럴 땐 정부에서 운영 중인 보험 관련 사이트로 손해보험협회, 이 생명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0: 보험다모아요?
3: 네. 이 동일 조건 타사 상품과 보장 및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고 청약서나 상품 설명서를 받아서 집에서 천천히 다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런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서명만 강요한다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일단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보험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좀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청취자님도 좋은 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좋은 보험은 또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2: 네, 좋은 보험을 고르는 기본 원칙은 상품 먼저 보지 말고 본인 상황, 나이, 가족력, 직업, 소득에 맞춰서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보장만 보고 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경우죠. 만약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내 상황에 맞게 가입된 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3: 그리고 이 보장과 저축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을 하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다면 최소 한 2개에서 3개의 회사 상품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보고 보험료가 소득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잘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보험은 이 많이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적정하게 가입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뭐 인터넷에서 가격 비교 엄청 해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막상 보험을 가입할 때는 그냥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 이렇게 비교 분석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전문가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문자에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해두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맞는 선택인가요?
2: 네. 납입 기간을 정하실 때에는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마무리되는 게 사실 좋겠죠.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까 고정 지출이 많으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은퇴 전에 보험료 납입이 끝날 수 있게 은퇴 시점에 맞춰서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보험,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은퇴 이후에도 많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릴게요.
0: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이 지금 꼭 챙겨야 할 보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네, 일단 그 사연에서 보듯이 청취자님은 이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계시고 여러 번 다쳐서 보험을 이용한 경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청취자님은 지금 이 상해 관련 보장을 잘 점검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상해 사고로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보험금이 너무 적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질병에 대한 보장은 진단비부터 각종 치료비까지 잘 분리를 하는데 정말 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관련 보장은 등한시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2: 그 실손보험 청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상해 사고거든요. 그리고 상해 사고가 발생을 하면 꽤 긴 시간 동안 입원을 하고 재활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암이나 뇌나 심장질환에는 모든 보험료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상해 보장을 무시하면은 가정경제가 상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증권을 펼쳐놓고 내 보험, 우리 가족 보험, 상해 보장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0: 네. 이게 가볍게 지나치기 쉬운 상해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기 전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골절 진단비도 암 진단비처럼 최초 1회만 지급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일단은 그 확률상으로 봤을 때 골절은 암보다 자주 발생하기 쉬우니까 골절 진단비는 여러 번 지급해 줄 것 같은데요. 정답은 O. 맞아요? 해석도
2: 네.
0: 맞아요?
2: 네, 맞았어요. 하지만 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자주 네.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정확히는 이제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 번만 준다라기보다는 사고당 네, 사고가 근데 다른 사고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팔 다칠 수도 있고 이번 사고에서 무릎을 다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당 다칠 때마다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면은 이번에 팔을 골절 당했는데 또 다음 번에는 이제 뭐 오른쪽 팔, 다른 쪽 팔이 골절됐다. 그래도 받을 수 있나요?
2: 받을 수 있습니다.
0: 같은 부위여도.
2: 그런데 내가 이번에 네. 다치면서 팔도 다치고 갈비뼈도 다치고 뭐 무릎도 다쳤어요. 다발성 골절이 됐어요. 네. 그렇다라고 해도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0: 그거 사고당 하나구나.
2: 맞아요.
0: 아, 또 다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러면 상해 보장을 준비할 때 이것만은 꼭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을까요?
3: 네, 이것도 모르냐 퀴즈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저는 골절 진단비 이게 1순위라고 생각됩니다.
0: 상해보장 골절 진단비를 1순위로 꼽으신 이유가 있어요?
3: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 국내 골절 환자 수는 연간 약 한 250만 명에 달하며 뼈가 이 완전 유합되어 치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연령 및 부위에 따라서 한 3주에서 20주 이상 소요되기도 하거든요. 이 국민 한 20명 중 1명 걸로 골절 사고를 당하고 있으니 저는 이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0: 그렇네요. 골절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연간 250만 명 된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진짜 많은데요?
3: 네,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좀 높은데요. 이 손가락, 발가락은 약 한 3주에서 4주, 손목이나 전완부는 약 6주에서 10주, 그리고 이 대퇴골은 약 16주에서 26주 이상 회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골절 진단비 및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뭐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밖에 준비되지 않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과연 이 금액으로 치료 기간 동안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골절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이 업계 한도가 있어가지고 100만 원 이상 가입은 되지는 않거든요.
0: 네.
3: 그런데 한 번씩 가다 보면 난 골절 진단비가 1000만 원 넘게 있어서 걱정이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약관 내용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손가락 발가락 골절이 되었다라고 해서 천만 원 이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부러진 상태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지급하거든요. 손가락이면 한 3%, 뭐 허리 골절이면 뭐 몇 퍼센트,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인 대퇴부 분쇄 골절이 일어났을 때만 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안에 있는 내용 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골절 사고는 이 후유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해 후유장애 보장도 함께 잘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그리고 구도현 전문가님은 골절 진단비를 1순위로 꼽아주셨는데요. 조민정 전문가님이 꼽는 상해 보장 1순위는 무엇일까요?
2: 네, 저는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0: 외상성 뇌출혈이요?
2: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병성 뇌출혈은 진료 인원이 뭐 연간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외상성 뇌출혈 환자 수는 연간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낙상이나 넘어짐, 교통사고, 그리고 폭행, 낙하물의 충격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치명률도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는 협소한 편이죠.
0: 근데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뇌출혈 보장은 많이 가입을 하지 않나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한 대비가 협소하다는 거죠?
2: 우리가 가입하는 뇌출혈, 뭐 뇌졸증, 뇌혈관 이런 보장들은 질병성 뇌질환만 보장을 하는 거지.
0: 그래도 달라요.
2: 맞아요. 상해로 인한 뇌출혈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상해성 뇌출혈은 출혈 부위의 중등도나 수술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크지만 평균 본인 부담 치료비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외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 및 초동 치료 기간인 약 1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후유 장애로 인해서 입원이나 재활 및 간병 기간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연장될 수도 있죠.
0: 이렇게 들어보니까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여기에 대한 보장이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근데 현실은 좀 슬픕니다. 왜냐하면은 다들 질병에 관한 뇌질환 치료비만 잔뜩 준비를 하지 상해에 관련해가지고 이 보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한 달에 보험료가 1, 2만 원이면은 이 보장들을 정말 탄탄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데 질병만 신경 쓰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구멍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질병보다 치료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고 생활비나 치료비를 대처할 수 있는 보장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3: 네, 이 청취자님은 좋은 보험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요. 좋은 보험이란 이 내 상황에 맞게 보장에 빈틈없이 구성된 보험이거든요. 질병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으니 한 월 2만 원 정도 보험료만 더 투자해서 상해 관련 보장도 잘 준비해 두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 상해 보장을 준비를 하실 때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을 많이 넣어 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0: 그게 또 달라요?
3: 이 뭐 집중 구간에 상해를 조금 더 추가로 보장을 받겠다라고 하시면 운전자 보험에 추가를 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우리는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운전자 보험은 전부 다 갱신형밖에 없거든요.
0: 네.
3: 그러면 지금 노령 그 운전자 인구가 조금 많아지면서 뭐 많은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면 뭐 교통카드를 드린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운전을 하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은 필요가 없게 되죠.
0: 아, 그러면 나는 상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했는데 운전자 보험이 사라지면 난 가입한 게 없는 거예요.
3: 그렇죠. 그리고 이 상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노령층, 그 특히 낙상 사고나 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때 과연 내 상해 보험까지 다 날아가 버린다면 좀 정말 정작 필요할 때는 상해 보장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상해 보장이 좀 풀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2만 원,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상해 보장이 준비가 가능하니까 이런 점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사실 저희 부모님도 겨울철에 그 빙판길에 미끄러지셔가지고 어깨뼈가 부러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상해 사고인 거잖아요.
3: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하게 또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또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우리가 암, 뭐 뇌, 심장 보장을 잘 챙기면서 이런 상해 보장은 놓치기가 쉽잖아요. 실손보험 청구 1위가 사고가 근골격계 질환 2위가 바로 상해 사고라고 합니다. 다치면 이번에 뭐 재활치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상해 보장 꼭 한번 확인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 보험 보장 분석 좀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든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편하게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번호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들어와서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0827님이 그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고지 의무란 수술이나 입원 등 혈압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를 고지하라는 거죠. 그런데 보험 심사할 때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면 간편보험으로 가입이 되던데요.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다 알고 있던데 이 경우에는 무엇을 고지하라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2: 알고 있어도 고지를 하셔야 돼요. 네, 알고 있어도 고지를 해야 된다.
0: 이미 이게 다 뭐냐. 들어갔는데.
2: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네. 알고 있는 것과 고지를 하는 것은 완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보험사들이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할 때 보면은 예외 질환들이 있어서 뭐 수술을 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예외 질환이고 이거는 뭐 곧 이미 보험사가 다 알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고 고지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간편보험의 경우는 약 먹는 거는 고지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수술의 경우는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술을 어떤 수술을 했냐 그리고 언제 했냐에 따라 가지고 할인 적용을 다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 예외 질환이라고 해서 고지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지를 하고 승인을 받으셔야지 향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청약서 상에 내가 이게 고지가 되어 있지 않냐라고 근거를 내밀 수가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 사례이기도 한데 보험사들은 보험 심사를 하는 과정이죠. 이렇게 계약을 받을 때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언더라이팅 기준하고 나중에 심사 돈 지급할 때 기준하고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받을 때는 어떤 스팟성으로 뭐 이 며칠 동안만 이런 질병이 있거나 이런 수술을 한 사람도 봐도 인수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인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록이 중요하다. 네, 우리 아까 되게 명언 나왔죠. 기억이 아니라 기록. 그래서 보험 그 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기록상으로 고지를 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뭐 몇 년 전까지 기록을 이렇게 병원 이력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제가 병원에 몇 달 있었고요. 뭐 이런 네.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3: 상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우리가 3N5라고 하는데
0: 3N5?
3: 네, 중간에 있는 게 그 몇 년 안에 입원 수술이라고 하는데 315면 1년 안에 입원 수술, 315면 10년 안에 입원 수술을 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간과하는 부분이 약을 먹고 있는 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혈압이 굉장히 높았어가지고 만약 100ml의 약을 먹고 있다가 지금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50ml의 약으로 바꾸겠습니다라고 의사가 판단을 했지만 똑같은 고혈압약이니까 나는 고지를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네. 이거는 또 고지 의무사항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약 개수가 바뀌거나 용량이 3개월 안에 바뀌었다면 그것조차도 꼭 고지를 해야 합니다.
0: 아니 뭐 이렇게 뭐예요? 옛 남자친구의 뭐예요?
2: 실제로 그 3이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네. 3개월 안에 고지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치료 사실이 있냐 없냐 뭐 진단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들을 묻는 거라서요. 네. 근데 그때 치료 사실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뭐 약 드시는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드시는 거에 대해서 뭐 약은 안 물어봤으니까 근데 약의 용량이 달라졌거나 개수가 달라진 것 자체가 치료 사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번 수술 뭐 1년부터 10년 사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근데 보험사가 알고 있다. 그럼 보험사가 알고 있는 거 고지해달라. 나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니들이 알고 있는 거를 기록해달라라고 해서 고지하시면 되고요. 이도 저도 아니고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보험사는 알 수 없고 보험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실비 청구했던 내용 내가 보험금 청구했던 내용 가지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0: 병원 이력이 그냥 쫙 나오는 건 아니고요.
2: 그건 아닙니다. 순수한 개인 정보인데 보험사 다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공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0: 그래요. 우리 일신상에 뭐 변화가 생기거나 병원 이력 같은 거 꼼꼼하게 잘 좀 기록을 하는 게 좋겠어요. 7688님이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보험 약관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보험 약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약관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3: 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약관을 요즘에는 이 PDF 파일로 주는데 약관을 일일이 다 확인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약관을 왜 두껍게 만드는지 저희가 좀 유출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읽지 못하게 하려고 라면 받침대로 쓰라고 하기 위해서 좀 두껍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럴 때는 보험 약관을 주세요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발송해 주세요라고 해서 안에 있는 보장 내용을 잘 확인 후에 치료에 맞게끔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보험 증권이 어떻게 보면 요약본인 거죠.
3: 그렇죠.
2: 네, 맞아요.
0: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꼭 집어주신다면요?
3: 네. 보험은 가입한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약속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입하고 있는 내용과 내가 실제로 치료하고 있는 내용 고지가 잘 되어 있는지 주변 전문가와 함께 확인 한번 해보시는 기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저는 상해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네, 상해도 다치면 크게 다칠 수 있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길게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해 보장도 꼼꼼하게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급하게 밥 먹다가 숟가락 던지고 오신 조민정 팀장님 또 구도현 팀장님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 있으시면 오후 5시에 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주시고요. 마지막 곡 조이와 폴킴의 좋을 텐데 남기면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강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정체구간인데요. 이 반포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정리됐습니다. 강남 순환로 금천 방면 봉천터널 안에 2차로에서도 사고 났으니까 또 다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8: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9: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8: 둘째,
9: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셋째,
9: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8: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9: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10: TBS 교통정보.
11: 주요 고속도로들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퇴근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성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방향은 북용인에서 광남 쪽으로 밀리다가 초이에서 강동고덕 쪽으로도 다시 정체입니다. 중간에 고덕터널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까지 나서 어려움을 더하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 무척이나 많은데 그중에서도 하남분기점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지날 때나 노우지분기점에서 송내 쪽 반대 방향도 안현분기점에서 송내 쪽으로 정체 구간이 깁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은 경기 광주분기점에서 하번천터널 쪽으로 밀리는데요. 경기 광주분기점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는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서울에서는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한남대교 부근 1차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오늘 아침 서울은 바람도 불고 선선했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5도 정도 기온이 더 내려가서 선선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가 커져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 중에 일부 지역은 오늘과 마찬가지로 강풍이 불고 또 바다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되도록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한 시간 사이에 서울시내 통일 정체 많이 풀렸지만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한강대교 아래에 있었던 사고가 이제서야 정리가 됐고요. 이후로도 당산철교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역시 일산 방면 마포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 났고 여기 포함해서 동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는 속도 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

0: 정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가을이죠. 가을에 유독 식욕이 드는 건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감소해서, 그래서 몸이 탄수화물로 그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이 먹는 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딥퍼플, 차일드 인 타임 들으셨습니다. 254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오늘 여름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많이 먹는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탓이 아니라 가을 탓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서 나도 이렇게 요새 많이 먹나?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신청곡 요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지 저도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네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리고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아, 그리고 요새 이제 엊그제부터 이제 광고가 붙어서 대리운전 광고하고 꽃배달 광고 두 개 있는데 저희한테 너무 소중한 광고주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대리운전과 꽃배달할 때는 저희 새벽 공감에서 나오는 업체로 꼭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광고주분들이 좋아지려나?

에드 시런, Thinking Out Loud. 이어서 캐롤 킹, You've Got a Friend. 두 곡 들으셨습니다. 4424번님께서 에드 시런 노래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도 덕분에 오랜만에 들었어요. 참, 락과 팝과 포크의 그 경계를 살짝 넘나드는 노래가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장르 구분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음악을 오랜 시간 듣다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해졌어요. 아, 물론 이제 평론가 분들이나 작가 분들은 뭐 중요, 표현의 방식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냥 좋은 노래, 그냥 이렇게만 할까 합니다. 아, 참. 덕분에 고맙습니다. 강기

운동 마치고 바나나 몇 개는 필수죠. 매일 운동하면서 꼭 먹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게리 무어의 파리지안 워커웨이 합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바나나 그 씨 없는 그 사연을 좀 말씀을 여는 말에 드렸었는데, 그날 보내진 것 같네요. 이 게리 무어의 파리지안 워커웨이는 이따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블랙사바스 파라노이드. 466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오지오스 분 보고 싶네요. 이어서 한영애입니다. 조율.

배우 박서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7794번님.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외롭습니다. 요즘은 사람들과 약속을 잡는 것보다 혼자 집에서 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말 내내 혼자 있으면 또 외롭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피곤하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자연스러운 거죠.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7794번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좋다고 하셨죠? 그거 7794번님이 드디어 어른이 됐다는 뜻입니다. 사람 만나서 억지로 웃고 떠들고 노는 거 20, 30대나 재밌지 뭐 나이 들면 피곤한 거 당연하죠. 누구든 만나서 술 마시고 시간 때우는 거 그거 피곤한 거 맞습니다. 그걸 끊어낸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 가려서 만날 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많이 만날 필요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두세 명?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신 누구든 만나고 올 때 기분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만나세요. 그리고 또 혼자 집에 있을 때 종종 외롭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혼자 노는 법도 배워야 돼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넓고 얕은 관계 싹 정리되는 겁니다. 남은 사랑 몇 명 안 되죠? 그거 슬픈 거 아니에요. 또 그게 인생이고요. 한 10명 중에 한 2명? 그 정도만 남아도 저는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오늘도 약속이 한 명 있는데 3년 만에 만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피곤하면 혼자 있고 외로우면 나가시고 그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가면 병나요. 지금까지 권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게리 무어, 빠르젠 워커웨이. 아까 강기훈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지금 보내드립니다. 오늘 7794번님, 저 사연 읽으면서, 아, 나랑 똑같은 분이 계시네,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점점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사람 관계가, 진짜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엑기스인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넓고 얕은 관계는 조금씩 이제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전혀 걱정,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983님, 안녕하세요. 쓴디, 케빈디씨 사탕은 지금도 차에 두고 가끔 먹고 있어요. 그거 말고 사랑빵 캔디라는 동그란 통에 들어있는 사탕도 생각나네요. 아, 예, 예. 그 사랑빵 캔디 저도 기억납니다. 제 기억에 이거 옛날에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그 녹음실, 지금은 거의 안 그렇겠지만 예전엔 다 녹음실에서 담배를 폈어요, 그냥. 근데 이 사랑빵 캔디가 제 터리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 네, 8286번님, 안녕하세요. 위퍼, 향기로운 추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원래 박학기 씨 노래죠. 근데 저희 TBS에 지금 이 노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황정호 PD하고 막 자료실 검색을 쫙 계속 했는데, 그 박학기 씨하고 다른 분 거 한두 곡만 있고, 위퍼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빨리 정상화돼서, 이 없는 노래들 빨리빨리 데이터 수록을 하겠습니다. 대신, 이 노래 대신 오늘 마지막 곡으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좋아하실 것 같아서, 버스커 버스커 벚꽃 엔딩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0: So, from all of us at Aerosmith to all of you out there, wherever you are, remember,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may be you. Good night.
1: Aerosmith Amazing. 662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가끔 사연에 보면 한 시간이 금방 간다고 하시는데 오늘 유난히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한 3, 40분 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곡 틀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선곡한 것 중에 세 곡, 아, 두 곡이구나. 두 곡이 못 나갔네요. 네. 아까, 8286님, 신청곡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린다고 약속했던 버스커 버스커, 벚꽃 엔딩 틀어드리면서 오늘 권순우의 새벽 공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계속 소개합니다.

0: K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벌쏘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쏘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나쁘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더 아프기를, 두 번 다시 사랑이란 거 못하기를. 가끔씩 그대도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어휴, 노란불이네. 웃음>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0: 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1: 꼬리 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서울과 경기 서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쓰여야겠고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강동 고덕나들목 진출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진출 차량들은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노후지분기점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4차로와 성산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서도 각각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응답하라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나 감기 걸렸나 봐.
2: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3: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옥산분기점 인근 청주자원순환시설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진화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속도로에 영향은 없지만 옥산분기점 진입 갓길이 통제 중인 만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용인 서울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수지요금소부터 서판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는 올림픽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3: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아.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관악로 은천 3거리에서 봉천 4거리 쪽으로는 주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하위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 끝났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이라 뒤로 여의 하류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 동호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반포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정릉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밀립니다. 세종포천간고속도로 안성 쪽으로 고덕터널 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용윤분기점 부근 갓길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